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드럽게 내려앉은 햇살의 따스함과 선들선들 얼굴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옹기종기 모여앉아 선들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예쁜 코스모스들이 가을이 왔다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걸어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더욱 보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올가을이 모든 분들에게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노래 안개꽃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이란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 보면 다 돌려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여 원망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영정시 김명자 씨는 지난 세월 동고동락을 해온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남은 여생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겠다면서 노래 사랑하고 있기에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한국에서 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리예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에서도 리예화 씨의 부모님은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답니다. 부모님한테 안쓰러운 마음에 그리고 외로운 타향살이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지만 언제나 든든한 모습으로 힘이 되어주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꼭 성공하여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되겠다면서 소품 평생 소원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리예화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야, 집도 저마 아담지게 자도 꾸려놨구나. 죽기 전에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2: 야, 여름아,
3: 졌어. 졌어. 아이고, 이거 없어. 예, 집은 아빠요, 어떠세요? 마음이 든든. 예. 야,
1: 아, 듣기 싫소. 뭐 용안이 이사 있다고 하면서 얼려서 부수고 안 오. 이게 뭐요? 뭐 결국에 이 집을 보려고.
3: 그렇게 올리지 뭐. 우선 따라 나서 재캐는 거 어찌겠습니까? 그래 어떻습니까? 예 어떤가? 예.
1: 어떻기는 뭐 그저 그렇구만. 됐어, 집을 다 봤으면 이제 우리 가게요.
3: 언제 이게 또 아, 그래 말해봅소. 예 어둠이 어둠이 많이 애든가
1: 어둠이. 예, 예, 다, 다, 예, 다. 예. 아, 저 화장실만 봐도 저게 뭐여 저게. 아이고. 아니,
3: 화장실이 어째서 무슨 문제 있었던도 어디?
1: 아, 당신 눈에는 그래. 저게 너무 크다는 생각이 아이도.
3: 예?
1: 아이고, 집은 통틀어 60평도 되나 마나한데 화장실은 그 쓸데없이 편하게 크기만 하고. 아이고, 정작 거기에 들어가 앉아도 어디 제대로 해결이나 보겠어?
2: 아, 아마이도 화장실이 큰데 거기 어째 해결을 못 본도. 조이 트이는 게 더구나 해결을 잘 보겠는데.
1: 야, 호이 트이면 거기 앉아서 뭐 춤이라도 추겠어?
2: 아마이 그래도 집에 하면은 이렇게 빨래라는 아야겠슨도.
3: 이거 없어. 우리 여자들은 예 화장실이 큰 게 졌었구만.
1: 아, 그리고 저 밥하는 저 태즈랑 저게 뭐예요 저게?
2: 밥하는 태즈는 어째 그럼도?
1: 아이, 저게 저렇게 행방 역시 높다 산 게. 이모, 당신은 야 한류 이렇게 가마목에 앉아서 일하던 사람이 아이, 그 오금이실에서 어떻게 저 앞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
3: 정말 좀 아니 몰라 그랬지. 아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도 그래도 저렇게 턱 서서 밥하는 게 어이없어. 이 관절에도 그렇게 좋다구만.
1: 아이 좋소, 아이 좋아.
3: 나는 좋습니다.
2: 이봅소. 이제 두이 집값을 딱 자고 이래 잼두.
3: 그거 이거 뭐 제 말이 나왔어 말이지. 어떻게 자꾸 이렇게 낮출 수 없을까?
2: 정말 아무래도 알겠구만. 하도 야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자꾸 와 사정하여 그렇지. 자, 아메랑 아바이랑 다 돌아왔겠었지. 위치도 그렇고 어디면 또 이런 이만한 집이 어디 있음도.
1: 이 연결실에 동서남북에 쎄꾸버린 게 이런 집이요. 이거 모두 뭐 제정신 있고 집을 지어놨어.
3: 이거 뭐 없어. 아무리 쎄고 번져져도 그게 무슨 내 집임도 무슨 쓸데 있음도.
2: 그렇게 말했구만. 아, 그 숱한 집이라도 없어. 어린 집값이 오른 거 아마 몇 년이 또 더 뛰어오르겠구만.
1: 뭐 팔아먹소, 뭐 팔아먹어. 뭐 더 오른다고? 이제 뭐 거꾸로 막 꼬꾸방질 해서 도투새끼 값이 되자는가?
3: 냉정해라. 아이,
2: 내 이 집값이 도투새끼 값이라고?
3: 밤새워 우는 소리 밤도.
2: 허우야, 정말 그렇게 된다면서 내 몫이 이 집 갈 게 있음도. 차라리 이 집에다 도투새끼나 확 치고 맙지.
1: 아니야, 그 값이 그거 정말 잘 생각했어.
2: 예?
1: 야, 이런 집에다 도투새끼를 가득 걷어놓고 저 봄사 정말 좋지. 이거 자는데 다르고 또 음식을 쓰는데 다르고. 야, 이만큼 환경이 좋은 구리문사 정말 잘 자라지야. 그래서 우리는 가기요. 이제 더 까딱하다 나면 우리도 이제 돼지굴에서 산다는 소리를 듣게.
2: 아, 아이 아빠.
3: 제일 도 어째 오늘만 좀 내 말을 좀 들었어. 좀 손 자르지 말고. 이거 봅소, 이렇게 장시간 지고 좀 결정 지킵소. 예? 아들도 돈을 보내왔는데.
1: 아니, 가들이 이게 무슨 자기네 돈을 보내왔는데. 맨날 아들네 보내온 돈, 아들네 보내온 돈 하면서. 가들이 그게 언제 구워간 돈을 이제서 달라당 본전만 갖다 주면서. 이제.
3: 뭐 자식이 아니 이자를 받겠음도.
1: 아이, 받으면 받았지. 어째? 에이그 새끼들이란 게 다 쓸 데 있어. 그 돈 어떻게 번 돈인데. 재민 그 비실비실한 몸 가지고 10년도 넘게 매일 아침 시장에 밀차를 끌고 다니면서 모은 돈인데. 전시 있어.
3: 이거 벌써 그래길래 지구사라고 가져왔젠도.
1: 사켜졌쇼. 그것도 내가 자꾸 가서 심술 쓰니까 준 게지. 제절로 어디 줄 수 있어? 이 근데 쓸데없어 쓸데없어.
3: 그러길래 새끼라 젠도 새끼. 근심하지 마소. 나는 일 없었구만. 일 없단데.
1: 아,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 어떻게 해요? 당신 뭐 이사요?
3: 내 모르겠음도. 정말 나는 괜찮다는데. 그저 당신 소원. 아니, 그저 내 소원이. 그저 오늘 와봉 그저 이 집부터 싸면 오난 그저 내 몸에 배에 싹 떨어질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고맘에 배에 나자니 이 기부에 젖겠구만. 옳다. 이제 두고 봅소. 그동안 어서 그렇게 두고 있다. 언제 또 자식들이 띄울지 어떻게 함두.
3: 글쎄 말이요. 이거 하기사냐. 우리도 집살 기회 몇 번은 있었지 뭐. 그래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자 하면 진짜 내 불신한 게 그저 이게 아프고 저게 아프고 병원 신세로.
1: 아유, 됐어.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3: 아이고, 아이 영감도 그랬었지. 영감 친구들을 봅소. 이제는 이 집보다 더 큰 집을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음도. 아이고, 저번에도 영감 친구들을 길에서 만나서 이거 뭐 전에 집에 가서 술을 한잔하겨. 아이가 영감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낯설게 하던 건데 정말 모르는 게 아니구만. 집에 와서 그저 불이 싸 죽어가지고 내년에는 집을 꼭 싸야지. 꼭 싸야지.
1: 아, 됐다는데 그만하오.
3: 이거 봅소. 좀 잘 생각해봅소. 당신은 관절이 좋챙기. 아, 이 겨울에 또 어떻게 석탄이고 석탄재를 들고 부스께로 오르내리겠음도. 여지간에는 또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돈다며. 예? 예?
2: 야, 그래 아빠. 아이, 그, 이, 내 말은 예. 그래서 돈이 아무 생각 말고 예. 요 내 집은 삽사. 그러지 무조건 부스께서 이렇게 부르대다가 그래서 어지럽지 나서 탁 쓰러지 상세나기라. 아,
1: 난 그래도 그 부스께 앞에 앉아서 저 놓치 밥하는 모습

0: 유튜브 올린 쳐다보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하.
1: 무섭게 앉아보는 게 무슨 그리 좋았어. 그래도 예, 이 사파에 앉아서 가자. 저 이렇게 가서 아멘 바라보는 게 더 낫지.
2: 이가 씨는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찌나 이렇게 뿡침해서 이래요. 야, 계속 빨리 따라오. 난 좌우간 이 집이 마음에 없어.
3: 어제 오늘 여기까지 와서 내 속을 이렇게 싹 뒤집어 놓을 예상도.
4: 아메 한입 쏙 다음에 살아계셨구만.
3: 저 말이 아이고 아이고야, 내 무슨 내 돈 번 내 번 돈 가지고 내 편하게 살 집을 사겠다는 데 무슨
2: 아이, 이 영감이 못 산다면 못 사는 줄 알아야지.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 야?
4: 말하지 마옵소.
2: 나를 따라와.
3: 이거 봅시다. 어제 맙소 예? 어제 맙소. 내 오늘 그저 여기서 그저 상처에서부터 확 날아 떨어지는 거 보겠어.
2: 어제요?
3: 예? 어제라며?
2: 감시, 야, 이거 절대 아이요.
3: 입없어 영감. 이래서 정말 내 당신보다 먼저 죽은 어찌 살고 있는? 집 한 채 없이. 어떻게 홀로 떠돌아다니자고 이랬는데 영감.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준다.
5: 네, 당신 마음 몰라서 그러는 게 아요. 이건 정말 아이요.
3: 무지개 아이라고. 아이고 내 정말 오늘은 정말 있지?
2: 야!
3: 금방 가서 자취사가 돈을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영감. 나는 빨리 같이 가서 돈을 찾아오겠어. 빨리 왔어!
1: 잘했구만. 이제 볼까? 아무래도 안 말려서 그래 하는구나. 저렇게 좋아하는 거 어찌할 사수겠음도. 아마 100번도 잘했을구만.
5: 이보 각시.
1: 예?
5: 네, 정말 이 집을 못 사.
1: 예?
5: 인젠 전 어찌 이 심잘 영 알줬소. 지금 저렇게 펀펀에 다녀도 언제 수술대에 오를지 모른다오. 내 지금 저 돈으로 이 집을 사고 나면 당장 병원에 들이밀 도이 없소. 그런데 내 이 돈으로 저 돈으로 이 집을 사고 놓치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소. 난 그저 불때는 집이라도 어떡하나 저 노치는 하루라도 더 살게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요. 미안한데 야, 이 집을 우리한테 팔지 말아줘. 야, 내 정말 사정할

0: 내 이제 저 세상에 가면 꼭 돈은 많이 벌어서 당신한테 이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을 사줄게. 야!
1: 우리 법은 놓지 못해.

예. 뭐 팔았습니다. 좀 아이 팔았습니다. 아이 팔았는데 그러지 않을까? 덤은 어제 요새 이 집 판대다 이렇게까지 신경 쓴가? 쟤 또 내 모르게 그 마사케다 비스 같은 지게 아닌가? 어떻게 쓰다? 내 손 덤하고 물어보기셔. 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내가 같이 삼가? 예? 아, 내 말은 도대체 내한테 무슨 지 인간 소원을 갖고 있는가 말인다.

길림성 휘남현 조양진의 홍분교 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언 50여 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동창회를 한다는 지인들을 보면 부러울 따름이었는데 요즘 동창회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고 동창들이 더욱 그리워난다면서 노래 옛사랑이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연기시 북산가의 심철환 씨도 고래의 나이에 들어서니 방방곡곡에 헤어져 있는 동창들이 더욱 그리워나고 며칠 후 졸업 50주년 기념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남자의 삶을 시작했었다. 세월은 나의 모든 과거를 외면하고 흘렸지만 나는 그 동면의 동화를 가슴에 묻고 지금까지 그 동화 같은

먹이 또 비뚤어진다는 처서도 지나고 이제는 가을의 내음이 살포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합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여러분께서 건강관리를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성 클럽이 여러분들의 아지트가 되길 바라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출발합니다.

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 클럽에 참여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노래 요청인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춘산님과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소님께서 같은 곡을 요청하셨는데요. 바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명곡이죠. 이 노래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김춘산님께서 저한테 음악 파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음악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린이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여러 번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내드린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곡 가수 이진관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1987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기 몰이 중인 거 봐서는 정말 명곡이 맞죠? 그래서 먼저 시간상 관계로 린 가수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버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네, 오늘 만약 시간이 된다면 원곡 가수의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순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큰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진심을 담아서 부른 노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보살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언제나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우리는 완성해 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나 봅니다. 네, 좋은 노래 요청해 주신 여성 클럽 유채그룹의 김춘사님 그리고 박수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우린 여성 클럽이 더 풍요롭게 진행이 됩니다.

로스더브 고려인 최일심. 내가 광동 심천에 거주하고 있을 때다. 고향 칠대하시의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속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나에게 붙여온 국제 우편이 동봉돼 왔다. 편지의 첫머리에 최일심이라는 내 이름이 한우로 쓰여 있고 제일 마지막에 지윤나라는 우리 글 이름 외에는 전부 로우로 쓰여져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광동 중산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진료가 가까이에 있어 이튿날 그를 찾아가 편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편지 내용인즉 자기는 로스더브의 올랴 할머니의 손녀인데 이름은 지윤나이고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나온 후 그곳에서 고려인 리시 총각과 결혼해 모스크바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 할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셔서 로스더브에 돌아가 할머니의 장사를 치르고 할머니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의 사진 앨범에 많은 사진들과 함께 끼워져 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편지 봉투를 몇 개 발견했는데 수신인 쪽에만 중국 글로 중국 주소와 최일심이라는 수신인 이름만 쓰여져 있어 로스더브에 살고 계시는 이모 할머니 림마에게 물어서 사연의 전후를 알게 돼 할머니의 별세 소식과 함께 인사의 편지를 올리게 됐다는 것. 올랴 아주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는 한동안 슬픈 심정과 함께 러시아에서 만났던 올랴 아주머니 일가와의 잊지 못할 일들을 회억하게 됐다. 1991년 초 우리가 살고 있는 흑룡강 길림 일대에는 러시아 장사 열풍이 세차게 불어쳤다. 때는 바로 구소련이 붕괴돼 15개 가맹공화국이 저마다 독립을 선포해 단일 국가로 되고 구소련의 주체였던 러시아도 새로운 정부를 설립하던 때여서 기본상 무정부주의 상태였다. 워낙 구소련 시절에도 경공업이 뒤떨어져 국민들의 생필품이 엄중하게 결핍해 우리 중국에 대량 의류했던 것이 설상가상으로 무정부 상태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으니 이는 중국의 자유소상인들에게 막대한 시장을 제공해 줬다. 나도 이 열풍에 합세해 집사람과 함께 값싸고 당시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좋다는 아디다스 운동복 등 의류 제품과 진주 목걸이 등 경공업품 몇 가방을 준비해 수분화를 통해 러시아로 출국했다. 우리가 처음 러시아에서 발붙인 곳은 하바롭스크 시인데 장사가 순리로와 가져간 물건을 한 달도 채 안 돼 기본상 다 처리했다. 우리의 려권 비자가 석 달치여서 아직도 러시아 체류 기간은 두 달 넘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처음 말 한마디도 몰라 손짓, 몸짓, 벙어리 신용에 주머니에 작은 수첩과 볼펜을 넣고 다니며 글로 숫자를 써서 흥정하던 것이 이제는 제법 말로서 값을 부르며 현지인들과 장사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러시아에서 장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당시 중국 수분화로부터 러시아의 그라데코브 사이에 매일 한 차례 료객 열차가 왕복했는데 그라데코브 도착 시간은 새벽 3시.

3시 좌우였다. 객차가 도착하면 중국에서 온 도매 상인들이 물건을 역전납 광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들과 말이 통하고 국내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는 현지인에 비해 먼저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넘겨받을 수 있었다. 날이 밝으면 역전 주위에 줄 쳐 기다리는 자동차를 세네요.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나 블라지보스토크에 물건을 싣고가 팔아 넘기는데 보통 한 차례 장사를 완성하는 데는 3-4일이 걸렸다. 짐이 많고 시일이 급할 때에는 10여 집이 모여 현지의 브로커를 통해 당지 군구의 혈기를 세내 하바롭스크나 블라지보스토크까지 날아가기도 했는데 무정부 상태에 처해 있고 생활난에 허덕이는 군부대의 고급 군관들도 돈을 벌기 위해 군사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헬기까지 우리의 장사에 투입했다. 5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장사에서 짭짤한 재미를 봤는데 당시 대거 밀려드는 중국인 장사꾼들로 중국의 수분화와 가까운 러시아의 몇 개 도시를 중국 물품이 점점 포화돼 장사가 하락세에 처하기도 했다. 비자기일도 림박해 귀국 준비를 서두를 때 블라지보스토크 려관에서 로스토브에서 온 러시아 고려인 두 자매를 만났다. 언니 올리아 아주머니는 정년 퇴직 후였고 동생 림마는 로스토브시의 주택관리기관에 임직 중인 비교적 급이 높은 간부였다. 그곳도 무정부 상태라 블라지보스토크 출장 명리로 언니를 데리고 이곳에 놀러 온 길이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로스토브로 돌아갈 때 중국 물품을 얼마간 사가려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어서 흔쾌히 대답했더니 림마는 맥주 몇 병을 사와서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50이 넘은 언니 올려는 우리말을 제대로 했으나 동생 림마는 알아듣기는 하지만 간단한 말들만 겨우 번지는 형편이었다. 이야기 가운데 구라파에 위치한 로스토브에는 아직 중국 상품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만약 그곳에 중국 물건을 가져간다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부쩍 구미는 동했으나 비자 기한이 다 돼 할 수 없다고 하니 림마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곳에는 자기 동창생에게 전화를 했다. 조금 후 돌아와서 하는 말이 비자 연장은 할 수 있는데 반년 연장에 한 사람당 500루블을 내야 하고 사흘간 걸린다고 했다. 당시 시장 환율로 500루블이래야 인민폐 50원도 안 되니 우리는 기꺼이 수락했다. 이튿날 아내는 올리아 아주머니와 함께 물건 사러 나가고 나는 림마를 따라 비자 연장 수속을 밟으러 가기로 했다.

일은 순조롭게 풀렸다. 우리는 그라떼 꼬부에 와서 사흘간 묵으면서 중국 물품, 주로 옷가지들을 대량 사들였는데 큼직한 편집 주머니로 우리의 몫이 18주머니이고 우리가 돈을 선대해 올랴와 림마 몫으로 8개 주머니를 마련했다. 블라지보스토크 공항에 와서 표를 사고 물건을 모두 항공 탁송을 하고 나서야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저녁 6시에 떠난 비행기는 이튿날 아침 8시가 넘어서야 로스토브에 도착했다. 로스토브의 전칭은 로어로 로스토브 나 돈 우인데 돈 강변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로서 습관적으로 줄여서 로스토브라고 부른다. 올랴 아주머니 집 식구로는 시아버지 지가이 보리스와 시어머니, 남편 지가이 아나톨리, 그리고 아들 지가이 주라와 임신 중인 며느리 모두 여섯 식구였다. 지가이 보리스 로인이 조선에 살 때 본명은 지복산이고 두만강에서 12월이 떨어진 농촌 마을에 살았는데 그때 소금이나 생선을 한 짐 짊어지고 가만히 도문에 건너와 쌀이랑 바꿔가던 기억이 생생하단다. 지금 고향에는 갈 수 없으니 도문에 와서 두만강 너머라도 건너다 볼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고 했다. 그가 20살 무렵 소련의 원동지대에 건너와 정착해 살면서 이름을 러시아식 이름으로 고쳐 불렀고 아들 지가이 아나톨리부터는 소련 태생이기에 아예 러시아식 이름으로 지어 불렀다고 했다. 올랴의 집은 200평방미터가 넘는 큰 양옥이어서 우리가 단기간 체류하기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남편 지가이 보리스는 그곳에 사는 고려인 세 사람과 함께 시에서 50여 킬로 떨어진 농장에 가서 몇십 헥타르의 땅을 도맡아 주로 양파와 수박 농사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한민족이라 부르나 그곳에서는 러시아 고려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름은 기본상 러시아 이름으로 지어 부르나 선조의 성씨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본래 성씨 김가리가 바깥위에 러시아 이름을 붙여 부르는데 김가이 리가이 바깥이 뒤에 러시아 이름을 부른다. 다음 날부터 그들과 함께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운동복과 평상복은 비교적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올랴 자매는 물건값을 우리 예산보다 훨씬 높이 부른다. 하기는 수천리 먼 곳에서 어렵게 가져온 물품이니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그 옆에서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는 값을 낮춰 팔 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곳의 시장은 아침 일찍 시작해 10시만 좀 지나면 파장해 장사를 끝내야 하다 보니 처음 며칠은 하루에 몇 견지를 팔지 못했다. 며칠 후부터 장사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는데 웃기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올랴 자매와 흥정을 하고는 같은 물건인데도 우리 가방에 와서 물건을 골라간다는 것이다. 결국은 입 아프게 우리 장사를 해주는 셈이다. 그래도 두 자매는 언짢아 하지 않고 매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옆을 지켜줬다.

매일 아침이면 림바는 차를 몰고 와 우리를 태워다 시장에 내려놓고는 단위에 가서 잠깐 낯을 보이고 시장으로 달려와 우리의 장사를 돕는다. 장사가 끝나 돌아올 때면 채소시장이나 상점에 들려 두 집씩 소리 하루 이틀 먹을 수 있는 채소와 부식품을 사오는

때 우리가 돈을 내면 올려 아주머니는 막아서면서 자기가 결산하려 하나 우리는 한사코 우겨 기본상 우리가 맡아 나선다. 그 사람들의 식사는 러시아 사람들처럼 빵에 우유를 많이 들고 볶음 채소는 거의 없이 돼지고기도 큼직큼직 썰어 장국에 넣어 끓여 먹는다. 저녁 대식업은 나의 아내가 전 책임인데 이때면 중국에서 음식점을 하던 솜씨를 펴보인다. 오랜 심병으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올야의 시어머니는 식욕이 별로 없어 식량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집사람이 한 볶음 채소에 밥이나 죽을 곁들이면 연신 맛있다고 칭찬하며 음식을 퍽이나 많이 드셨다. 우리 조선족의 음식하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올야의 집에서도 김치를 때마다 상에 올렸으나 그들이 담근 김치는 진짜 김치 맛이 아니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채소시장에 들려 배추와 무를 사다가 집사람이 김치를 담궜다. 중국에서처럼 젓갈과 같은 조미료는 구할 수 없었으나 며칠 후 김치가 잘 삭은 후에 상에 올리니 식구들은 맛있다고 절찬이었다. 특히 올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때마다 김치만 찾는다. 어느 날 림마가 차를 몰고 언니 집에 왔는데 배추, 무, 오이를 무더기로 사왔다. 오후 세 여인은 시내를 돌며 마늘, 고춧가루, 소금 등 양념 재료들을 살 수 있는 대로 구해왔다. 그리고는 배추, 무, 오이를 다듬고 초소림부터 차근차근 물어보며 하는 것이었다. 올야 아주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옆에 앉아서 보면서 배우라고 했다. 초조림이 끝나자 김치 양념을 만드는데 올야 두 자매는 맥의 절차와 수량들을 까근까근 물어보며 반복해 해보는 것이었다. 김치 버무리는 일은 간단했다. 김치가 잘 삭은 후 먹어보니 원래 자기들이 한 김치와 맛이 완연 다른지라 너무나 흡족해 했다. 로스토브에 온 지 한 주일쯤 됐을 때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오후 쉴 때 올야 아주머니는 종이와 피를 내놓으면서 제 집 식구들의 이름을 우리 글로 써달라고 했다. 내가 여섯 식구들의 이름을 정성 들여 써주면서 원인을 물으니 후에 자주 보면서 눈에라도 익혀 우리 글로 제 이름자나 가려볼 수 있어야 부끄럽지 않을 것이란다. 내가 김올야란 이름을 써놓고 자모에 따라 맞춤법을 설명해 주니 올야와 림마는 금시 리해하면서 서툴지만 인차 보고 따라 쓸 수 있었다. 여기에 게시받은 나는 커다란 종이에 우리 글의 자음 모음표를 만들어 맥의 자모의 아래에 로우 자모로 읽는 법을 표기해 줬다. 다행히 중학교 때 반년간 로우를 배운 기초가 있어 로우의 33개 자모로 우리말 자모의 발음법을 기본상 표기할 수 있었고 표기가 안 되는 자모는 내가 반복해 읽으면 올려와 림마가 토론해 로어로 자모 아래에 주해를 달아놓았다. 그 후 두 자매는 틈나는 대로 자모표를 읽으며 발음이 잘 안 되는 곳은 나에게 물으며 비교적 드높은 적극성을 보였는데 비록 모남은 구라파의 땅에 살고 있으나 머국어를 갈망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 이번에 가져간 물건을 다 처리하고 나니 8월에 접어들었다.
우리가 다시 블라지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로 돌아오려고 림마에게 부탁해 항공권을 사려 할 때, 공교롭게도 그 무렵 하바롭스크 공항의 노동자와 근무인원들이 생활난으로 총파업을 일으켜 일체 비행기의 착륙을 접수하지 않으며 출항도 금지돼 있었다. 블라지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주변의 모든 공항들이 이 파업을 지지해 동참에 나섰다. 우리 생각에는 며칠이면 풀리겠거니 하면서 매일 공항으로 다니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러고러 로스토브에 잡힌 지 20여일이 지나자 우리는 속이 타 재가 되고 한편 올란의 식구들 보기가 매우 미안했다. 오히려 올랴의 시아버지나 모든 식솔들이 놀러도 올랴니 이참에 마음 푹 놓고 노시라 하면서 우리를 위안해 준다. 참 마음 따뜻한 분들이었다. 매일 림마는 전화를 하거나 아는 면목을 통해 공항 정황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를 안위하려 데리고 시내 구경을 다닌다. 하루는 림마가 와서 도시락을 준비해 돈강 유람을 가자 했다. 안로인이 기거를 못하셔 올랴의 시아버지는 가지 못하고 며느리가 팔삭이 넘는 몸이어서 아들 주라도 가지 않겠다고 해 우리 네 사람만 가게 됐다. 유람선에 올라 가져온 도시락에 맥주를 마시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량안의 경치를 구경하노라니 모든 번뇌가 가뭇없이 사라진다. 고중 시절 나는 고요한 돈이라는 장편 소설을 읽어봤다. 오늘 직접 유람선을 타고 돈강을 유람하니 더욱 감회가 깊었다. 8월 중순의 어느 날 올랴의 남편이 집에 와서 집사람들을 모두 불러 농장으로 일하러 가자고 한다. 올랴의 아들 주라는 물론 올랴의 시아버지도 따라 나선다. 나의 아내가 집에 남아 늙은이와 임신부를 돌보기로 하고 나도 차에 올라 농장으로 갔다. 지가의 보리스가 도맡은 수박밭에 이르니 밭 한복판에 이미 따놓은 수박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조금 지나니 대형 혈기가 날아와서 수박밭 상공을 선회하다가 지상의 신호에 따라 수박무지 옆에 착륙했다. 지가의 보리스는 10여 헥타르 밭에 전부 수박을 심어 수확철이며 온 민용 혈기를 세뇌 사전에 련계해 놓은 시세가 좋은 도시로 가져가 넘기는데 멀게는 모스크바까지 판로를 개척해 해마다 알찬 수익을 올리고 있단다. 금시 전투가 벌어진다. 지가이 아나톨리와 합작한 고려인 세 가족도 총출동해 20여 명의 남녀로소가 두 줄로 나뉘어 릴레이 달리기 형식으로 수박을 손에 손으로 넘겨 헬기 적재함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2시간의 열띤 노동으로 20여 톤의 수박이 헬기 적재함에 옮겨졌다. 지가이 보리스와 두 명의 동료가 헬기에 오르자 헬기는 날아올라 동북 방향으로 날아갔다. 수박밭에는 아직 채 따지 않은 수박이 수확을 기다리는데 따는 족족 주위의 시내로 보낸다고 했다.

며칠 후 헬기를 따라간 지갈 보리스 일행이 싱글벙글거리며 돌아왔는데 갔던 일이 제대로 마무리된 모양이다. 그날 저녁 올리안이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림마가 워드가와 맥주를 승용차로 가득 사오고 올리아와 나의 아내가 고기와 채소를 사다가 오후 내내 음식을 푸짐히 장만했다. 널찍한 마당가에 모깃불을 세모지 피워놓고 차려놓은 술자리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여기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버릇은 러시아인들이 술을 마시는 모양대로 시작해 얼마간 안주를 짚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 함께 술잔을 들고 소리 높이 찡찡하고 외치며 술잔을 부딪힌 후 입에 대면 한 모금에 비운다. 그리고는 또다시 웃고 떠들며 안주를 몇 점 짚다가 채워진 술잔을 들고 또다시 찡찡을 외치면 술잔이 단번에 비워진다. 주량이 적은 나는 아예 몸의 심병에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량해를 구해 맥주를 마셨다. 이렇게 선어, 순배, 건배를 거치고 나면 메인 평균 한근 좌우의 워드가를 마시는 셈이다. 안주를 얼마 먹지 않고 짧은 시간에 독한 워드가를 한근 이상 마셨으니 사람들 모두 인차 취기가 올랐고 나이가 많은 보리스 로인이 먼저 물러앉았으나 좀 젊은 촉들의 술자리는 계속 열을 올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느닷없이 궁글진 목소리에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왔다. 뒤에 나앉은 보리스 로인이 부르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가신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로인이 주홍에 부른 아리랑이 술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의 상을 두드리며 부르는 합창으로 변했다. 우리 말을 할 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아리랑을 다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고 깊은 감동으로 안겨왔다.

취흥이 오른 노인이 아들에게 소리친다. 야, 아나톨리 아코덴 내어오너라. 주라 색스폰. 역시 술기운이 오른 아나톨리가 선풍금을 메고 나오며 부친을 향해 파파 두만강 하고 외치며 전술을 떼니 보리스 로인이 애수에 젖은 남성 저음으로 두만강 푸른 물에 노잣는 뱃사공 하고 선풍금에 맞춰 불렀다. 이 노래에는 함께 부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들 숙연히 듣는 것이었다. 부자간의 두 악기의 합주는 장기간의 연습을 거쳤는지 아주 숙련된 솜씨였고 상당한 수준의 연주였다. 노래를 부르고 나서 로인이 나더러 노래 하나를 부르라고 요청했다. 내가 사양하다 할 수 없이 연변 노래 오래오래 앉으세요를 부르니 모두들 곡에 따라 박수를 쳐 절주를 맞춰줬고 술이 거나한 몇몇 나그네들이 춤판을 버려놓았다. 오락판이 고조에 오르는지라 흥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 반복해 불렀다. 술자리에 함께한 여성들까지 모두 일어나 춤판이 한결 흥성흥성했다. 노래가 끝나자 하나 더 부르라고 요청해 나도 제 흥에 국내 술자리에서 널리 불려지는 소련 노래 축배의 노래를 불렀다. 만약 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옛 친구를 만난다면은 내가 첫 소주를 떼자마자 자리에 있는 남녀 모두가 일제히 로우로 아랫구절을 받아불러 열렬한 합창으로 됐다. 남녀의 합창에 상 두드리는 소리, 박수 소리, 색스폰과 선풍금의 합주로 춤판은 흥이 절정에 도달했고 술자리의 오락은 밤중까지 계속됐다. 다음 날 아내는 림마와 올랴를 데리고 시내를 돌면서 붉은색, 노란색, 연두색과 흰색의 얇은 천을 사는데 무척 힘들었던 모양이다. 마침 올랴의 집에 재봉침이 있어 아내는 곧 태어날 갓난애의 치마 조고리를 지어줄 예산이다. 이미 병원의 태아 검사로 여자애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올랴가 손녀의 옷 이야기를 하니 아내는 떠나기 전 기념으로 애 옷을 손수 지어줄 생각으로 새 여인이 하루 종일 시가지를 누비며 옷감을 사러 다녔으나 색동 조고리를 지을 칠색단이나 비단이 없어 네 가지 색상의 천을 구입해 온 것이다. 얇은 흰 천으로 아기의 백날 옷을 짓고 아기 돌쇠 입힐 노랑 저고리 파랑 치마에 빨간 고름을 달아 조선족 아이 옷을 만드는 데는 이틀이나 걸렸다. 애 할머니의 요구에 옷고름 한 면에 지윤나라는 우리 글 이름을 수놓았다. 우리의 애타는 심정을 알고 림마가 공항에 갔다 와서 하바롭스크의 파업은 기한이 없으며 사할린의 항공편은 살 수 있으니 사할린으로 돌아 배편으로 블라지보스토크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림마에게 표를 부탁했다. 올랴 아주머니는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가 사할린을 애돌아 여러 날 걸리는 먼 길이 시름을 놓을 수 없다면서 기어이 우리를 따라 나섰다. 수만리의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바래다 주는 올랴 아주머니의 후도운 인정에 우리는 깊이 깊이 감동됐으며 오늘까지도 잊을 수가
로스더블을 떠나기 전날 나는 편지봉투 20개를 사다가 10개에는 중국 나의 집 주소와 내 이름을 써서 남기고 나머지 10개는 올랴더러 올랴네 집 주소와 올랴의 이름을 써달라고 해 가져왔다. 후에 편지 거래라도 끊지 말자고 약속하면서. 그런데 올랴 아주머니의 별세 비보를 받았다. 나는 인차 회답을 해서 애도의 뜻을 전하고 림마와 기타 가족에게 문안을 올리는 글을 써서 조카를 시켜 번역해 모스크바의 윤나에게 보내었으며 림마와 윤나에게 중국으로 놀러오라고 요청의 말도 전했다. 얼마 후 윤나의 회답 편지를 받았는데 그 속에 예쁜 갓난내를 안고 찍은 세 식구의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자기의 딸에는 이제 여섯 딸인데 러시아 이름은 리가이 젠니아이고 우리말 이름은 리진녀인데 우즈베키스탄 아스켄트에 계시는 애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이란다. 진주처럼 귀한 딸이라고. 그리고 우리더러 신체 건강이 허락되면 모스크바로 놀러 오시란다. 나와 아내는 사진을 오래오래 들여다보면서 윤나와 그의 딸의 얼굴에서 올랴 아주머니의 모습을 찾아보려 애썼다. 아내는 연길 딸에게 부탁해 여자의 한복 옷 세 벌을 마련했다.

이는 인차 모스크바로 붙여 보냈다. 올랴 아주머니의 염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라도 올랴 아주머니 일가의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면.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곡이죠. 네, 칠갑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 칠갑산을 마무리로 저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인생의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류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이 꽤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요리사들이 주어진 재료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듯 우리도 사회생활에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취업 성공의 지침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료리사들은 모두 점막금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취업 성공의 핵심이 아닐까요? 네, 료리사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승부를 보듯 취업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력서에서 단순히 경험을 랄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힘을 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취업 성공의 첫걸음이니까요.

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지치지 않고 수많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경연 중 요리사들이 수많은 실패를 겪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완벽한 요리가 만들어지고 진정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가진 학벌이나 경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보기. 네, 취업을 준비하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학 시간, 힐링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딸의 바지 가랭이를 키우려고 괴짝에서 바느질을 찾았다. 그러는 중에 기억의 편린이 눈부신 햇살에 달아 온방에 퍼지면서 불현듯 어릴 적 외할머니가 햇빛 찬란한 창가에 앉아 해진 내 옷소매를 바느질 해주시던 모습이 되살아났다.

장을 실은 할머니 손끝에서 부지런히 움직인다. 바느질을 멈추면 바느질에 얽혀 팽팽해지던 건기마저도 풀려난다.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어머니가 할머니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머리석에 남전 여비 사상의 뿌리가 깊게 박혀있던 할머니는 아홉 남매를 키우면서 더더욱 딸을 살뜰히 보살필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바닥 적현으로 켜켜이 쌓인 먼지가 눈에 안겨온다.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무늬가 새겨진다. 그 무늬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새겨져 있을까?

어린 시절 내가 본 할머니의 손은 유난히 길고 가냘팠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면서 돋보기 너머로 간간이 내가 숙제하는 것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짓고 나서 구멍난 양말을 다시 가늠해 보더니 한뜸 한뜸 정성 들여 깊기 시작했다.

낡고 닳아 볼품없게 된 옷가지며 양말들은 새로운 모습을 갖춰갔다. 내가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날듯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이고 우리 선녀 참 장하네, 웃음 한나는 거 해줄까? 라고 몹시 기뻐하던 할머니. 할머니의 손놀림은 급격히 빨라졌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내려가 장국을 버글버글 끓였다. 허허 부르가며 한 그릇 뚝딱 비우는 선녀를 바라보며 한박 웃음을 짓던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다.

내가 9살 나던 어느 하루였다. 우리 집 식구들의 해진 옷을 다 기운 할머니는 하얗게 돌아온 나를 반겨줬는데 그날따라 할머니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있었다. 나는 손에 든 얼음과자 절반을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가 시원한 얼음과자를 드시면서 짧게나마 휴식을 취했으면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도로 내 손에 쥐어졌다. 딸의 바지 지퍼 부분은 깊기가 애났다. 회사 인사조정을 떠올리다 지퍼 부분을 꿰맨 실이 그만 들쑥날쑥하게 흐트러지고 말았다. 어지러워 잠시 눈을 감았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갈팡질팡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침착하게 이 고비를 넘기고 싶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나를 보며 환히 웃으시고 계셨다. 우리 선녀 힘내. 꼭 해낼 수 있어. 라는 할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았다. 감은 눈 속에서만 또렷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 나는 눈을 뜨고 정신을 가다듬고 삐뚤삐뚤 방향을 잃은 실선을 다시 뜯어 바로 기웠다. 가장자리에 바늘을 꽂고 삐뚤어진 부분을 바로 잡으며 매듭을 지었다. 완성된 바지를 활짝 펼쳐보았다.

할머니는 주말마다 집안을 거두는 일회에 늘 바느질을 했다.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의 헤어진 옷가지를 기워주는 할머니 주변을 뱅뱅 맴돌아쳤다. 헤어진 옷이 할머니의 천바느질을 거치면서 산뜻하게 변신하는 걸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해마다 봄빛이 물어녹기 시작하면 한 해 동안 한 봄 자란 키만큼 내 옷은 작아져 있다. 금검초력이 몸에 밴 할머니는 언니네 큰 옷가지들을 가져와서 내 몸에 딱 맞게 수선해준다. 내 몸에 대보고는 나머지 부분을 가위로 싹둑싹둑 자른다. 그 후 실을 바늘 귀에 끼워 넣는 것은 내 몫이다. 뒤이어 할머니는 내 몸에 맞게 잽싸게 바느질한다. 가끔 시원치 않은 부분은 다시 꿰면 자리를 뜯고 정성껏 바느질한다. 옷자락에 실로 곱게 꿰

멘탈이는 할머니의 마음에 고인 시름의 흔적이었을까? 그렇다면 할머니의 가슴 속에 겹겹이 쌓인 시름은 과연 덜어졌을까?

할머니가 선수 떠도신 먹수건이 한겨울 추위에 러출된 내 목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다. 김동전 할머니는 이 손녀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라며 편찮으신 몸으로 먹수건을 떠주셨다. 한오리 한오리의 실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으로 하여 그 어떤 혹한의 추위가 엄습해도 전혀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딸애가 걱정하듯 내 이마에 애고사리 같은 손을 올려놓는다. 아니, 괜찮아.

늦었다 싶을 때 다시 시작하면 돼. 할머니의 응원의 목소리가 햇살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다. 어느덧 내 마음속은 할머니의 고무 격려로 가득 채워져 축 처진 두 어깨에 힘이 실려졌다. 그로부터 무의미했던 내 삶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재기의 의지가 커질수록 희망의 길도 넓어져 갈 것이다. 학교와 도서관을 향하는 발걸음에는 힘이 실어졌다. 새로운 시작이었고 쓰기 쓴 인고의 과정이었으며 꿈의 실현을 위한 출발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꿈속에 나타나 그전과 똑같이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나는 작아져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아이의 헌청 바지로 책가방을 만들기로 했다. 할머니는 저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든든히 신들매를 조이는 이 손녀를 흐뭇한 미소로 응원하고 계실까. 하지만 어려운 바느질이었다. 자칫 상념에 빠지기라도 하면 다른 걸스로 빗나가기 일쑤였다.

더 우기는 엉성한 손놀림 때문에 밑부분을 채 완성하기도 전에 바느질은 사정없이 빗돌게 나갔다. 잡념의 불씨는 점점 커져 어느새 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아차, 바늘이 그만 손가락을 찌르고 말았다. 밴드를 붙이고 한참 헤매다가 식지와 엄지는 서서히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손바늘이 재봉바늘처럼 제자리를 찾았다. 손바느질은 잡념을 밀쳐내고 무궁무진한 에너지의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책가방을 다 완성하기까지 나는 수없이 꿰맨 실을 뜯어내고 다시 깊기를 반복했다.

잠이 이슥하도록 할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을 때면 할머니가 바느질한 자리는 사정 없이 흐트러져 있다. 도박에 빠져 사는 할아버지가 술을 마신 날은 집안이 시끄러웠다. 그러면 할머니는 돌부처처럼 몇 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바느질만 하셨다고 한다. 한숨 소리에 실을 엮었을 것이다.

그때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견디며 임거석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했다는 걸 나는 책가방을 만들면서 깨달았다. 바느질 할 때에 쉼없이 움직이는 손돌림이며 기운 자리에 실을 뜯어내고 다시 기워낸 자리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반짝이고 있었다.

바느질이 엮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나는 속상한 감정을 한뜸 한뜸 풀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복잡한 머릿속은 점점 비워지고 답답한 감정이 내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완성된 책가방을 어깨에 메어봤다. 비로소 재기에 대한 굳은 결의도 함께 어깨에 실었다.

불타는 저녁 너울이 땅거미의 시실과 날실로 얽힌 그물에 내려앉는다. 한 줄기 빛마저 사라지고 언제 어둠이 내 속에 들어와 까맣게 자리 잡을지 모른다. 그럴 때면 나는 다시 바느질을 잡을 것이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느질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시아님의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젊었을 땐 나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지위나 재력에 먼저 관심이 가는 듀오도 마찬가지일 테지. 그러나 살아갈수록 알겠더구나.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그러니 따라 엄마음을 다해 울고 웃으렴. 모든 감정을 흐르도록 도물어서 생이 선물하는 다채로움을 가능한 많이 경험하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기를 엄마는 진심으로 바란다.

매일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출발점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묻는 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

뉴스, 미디어,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에 대한 기대와 책임 등이 우리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열심히 답을 찾으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소홀해집니다.

네, 그러니 때때로 우리 행복을 위해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내 감정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았나.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 네, 오늘도 아주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뉴스입니다. 관광성수기를 맞아 전송 각 지역은 삼림, 허수, 습지 자원을 활용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뛰어난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신형 산업 형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4회 항공 캠핑 카니발이 뚤베트 가르디 관광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광활한 초원과 이어진 호수와 늪 등 량호한 생태 기반이 이번 여름 문화 관광 행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호수 순환 문화 자전거 라이딩, 무형 문화유산 장터, 항공기 정지 전시, 항공 모형 체험 행사 등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초원을 떠나 삼림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합강 금정산 지질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이 바위 위에 자란 소나무 등 기이한 경관을 감상하며 3억 년 전 형성된 성림 경관을 체험했습니다. 이춘 상감령 개수 국가삼림공원, 모랑구 국가삼림공원에서는 관광객이 원시 삼림을 거닐며 생태 힐링의 즐거움을 느꼈고 벌리 우스후나 국가삼림공원, 강원 대량자하 국가삼림공원에서는 관광객이 삼림 사이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북방 본연의 산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량호한 생태 환경은 수학료행 탐방의 명소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흥갈령 마카의 삼림 지역에서는 가족 관광단이 락업을 받고 야생 열매를 찾으며 사냐의 즐거움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서홍갈령 천려 령상10년 수확기지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나무를 자르고 미니 목조주택을 조립하며 흥룡강 특유의 수확류행 추억을 쌓았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기간 우리성 외국인 입국 관광 전체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입국, 관광, 소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망이 전송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훈훈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장에 서울발 항공기 두 대가 거의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1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세관에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입국 심사 통로는 전 과정 무장의 통관이 가능해져 1인당 평균 10초 만에 간편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셀프 통관 설비, 러약자 및 어린이 전용 녹색 통로, 출국 세금 환급 전산화 서비스 등 일련의 시스템이 응급 대책에서 일상화 기본 옵션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완비된 2개 국어 소비 보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대가의 식당 내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다국어 메뉴판과 외국어를 구사하는 서비스 인원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옛거리의 여름철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더욱 세심한 변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중앙대가 등 주요 상권마다의 중로 2개 국어로 7일 이내 류유 불문 환불 서역 안내판을 내걸었으며 위챗을 통한 QR코드 스캔에 권익보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흥룡강 대학, 외국어 학원 등 대학들과 손잡고 다국어 자원봉사자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트랩 여행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할빈의 외국인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동강시는 동산구, 도심 주요 도로, 주요 관광지 등의 중, 영, 로 3개 국어로 된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새로 개발한 동강 관광 만기 미니 프로그램에서 영어와 러시아어 페이지 선택이 가능해 국경을 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단강시에서는 러시아 관광객을 위한 맞춤 소양 뷔페를 제공하고 있고 수분화에서는 국경 간 자가 운전 서비스를 혁신했으며 무비자 입국, 운전 면허증 발급, 차량 임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트립 해외 플랫폼의 신규 리스트인 중국 경이로운 경관 리스트가 정식으로 론칭됐으며 할빈은 중국 10대 피서지 주제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할빈의 여름 매력은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빙설, 음악, 미식, 생태, 인문 등 다원적인 체험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피서 관광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도에 따르면 7월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료객 수송량은 238만 명을 넘어서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여름 운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얼음 도시의 미식을 찾아서 미식 지도를 업그레이드하고 러시아어 버전 지도를 새롭게 론칭했습니다. 미니 프로그램 내에 중로 이중언어 원클릭 전환 기능을 설정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옵션을 한 번 클릭하기만 하면 가게 소개, 주소, 내비게이션 경로 등 서비스 정보가 러시아어로 명확하게 표시돼 할빈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현지 메뉴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통 미식을 찾지 못하는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우리성 15차 오기는 계획에서는 지능 로봇 등 혁신 탐지체를 고수준으로 건설하고 지능 로봇 산업을 100억 원급 신흥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올들어 성 전체 지능 로봇 산업은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일련의 성과가 시름치를 나와 규모화 응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성 지능 로봇 산업은 주로 공업 제조, 현대 농업, 빙설 경제, 스마트 의료, 특종 응급, 민생 서비스 등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올해 산업 규모가 가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할빈시는 지능 로봇 산업의 핵심지로서 상반기 규모 이상 지능 로봇 제조 기업 32곳의 매출이 동기 대비 15% 정도 증가했으며 일련의 하드코어 제품이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할빈 항규지능의 휴머노이드 로봇 손가락 관절용 정밀 모터 제품은 4,000대가 넘는 주문을 따냈으며 구식지능이 개발한 구시노의 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은 선도 기업과 심층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화오지능의 석유가스 저류층 정밀가압 균열 지능 로봇 시스템은 대경, 타림 등 유전에 전면 응용돼 주문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성은 로봇 기술과 시스템 등 3개의 국가 중점 지름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튼튼한 혁신 기반을 바탕으로 지능 로봇 산업이 다방면으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할빈의 지능 로봇 아일랜드는 가속도로 건설 중이며 현재 할빈공업대학, 할빈공정대학 등 연구소의 21개 첨단 전환 프로젝트가 계약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용강제조의 지능 레이저 제초 로봇은 대량 수출을 실현했으며 마이크로급 안저 미세수술 로봇, 오지 인간형 손, 고한 저온 순찰 드론, 지능 얼음 조각 구축 로봇이 잇따라 착지해 응용될 것으로 구신지능과 지능 장비의 새로운 경주로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8월 20일 국경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6대 주 16개 나라에서 666개 팀, 2056대 로봇이 이번 운동회에 참가해 5일간 51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참가 팀 수는 지난해보다 138% 증가했고 로봇 대수는 4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새롭게 줄 다리기, 투호, 역도가 추가됐고 가정 내 의류 정리, 응급 구조 시 소화 작업, 소매업의 조리 작업 등 실생활 시나리오 종목도 도입됐습니다. 100m 달리기와 제자리 높이 뛰기 두 가지 경기 종목이 개막식에서 먼저 펼쳐졌으며 기록은 지난해보다 크게 향상돼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막식 서곡 공연에서는 36대 로봇이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했고 80대의 T2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대형을 받고 대회 엠블럼과 테니스, 축구, 탁구 등의 스포츠 문양을 형성하며 정밀한 군집 제어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0: 곽상이 깊은 추억에서 깨어났을 때 마차도 어느새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어둠이 깃들었지만 마을의 모습은 아직도 어릴 때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 집 위치를 더듬어 집 앞이 버드나무를 기억하고 찾아갔으나 버드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1: 여기가 분명 우리 집이 어른데.
2: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0: 곽상이 연거푸 소리쳤으나 응답이 없었다. 그는 허물어진 담장을 뛰어넘어 울 안으로 들어갔다. 울 안에 들어가 보니 집은 불에 탔는지 창문도 지붕도 없었고 방 안에는 벽돌 조각과 흙무지가 쌓여 있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웬 사람이 나왔다.
3: 그 누구요?
0: 곽상이 찬찬히 보니 그분이 바로 30여 년 동안 모습을 살았던 허로수 노인이었다.
1: 아버님, 주무시는데 깨워서 안 됐습니다.
3: 동문 군대들이들 집을 마련하러 왔소?
1: 아버님, 절 모르겠습니까?
3: 그 군인 동문 대체 누구시오?
1: 아, 제가 괴보입니다.
3: 아니, 이 자네가 괴보란 말인가?
1: 네, 제가 바로 괴보입니다.
3: 이 사람아,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 있었으면 집에 소식이라도 한 장 보내야지. 에? 집에선 자네를 기다리다 못해 이제 미칠 지경이네.
1: 그런데 우리 집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0: 자네 어머니는 일시 마을 동쪽에 집을 잡고 있네. 기왕 집에 돌아왔으니 나와 같이 자네 어머니한테로 가세.
1: 네, 그럽시다.
2: 후로 수노인은 곽상을 데리고 마을 동쪽에 있는 곽상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다.
0: 아주머니, 괴보가 돌아왔으다.
3: 누구야?
0: 나 호로수에다. 아주머니의 아들 괴보를 데리고 왔어.
3: 아이고, 아주머님도 어쩌자구나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나요?
0: 아이고, 이것만은 거짓말이 아니오다. 자, 빨리 나와보시오. 누가 왔나 빨리 나와보시오.
2: 밖에 나온 어머니는 어둠 속이지만 온몸이 눈이 되어 아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받쳐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었다.
3: 아들아, 아이고,
1: 어머니,
3: 네가 끝내 돌아왔구나.
1: 네, 어머니.
3: 어디 보자, 어디 보자.
1: 어머니.
2: 곽상은 콧마루가 찡해나며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0: 아주머니, 눈물을 거두시오. 여러 해 만에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오. 그렇게 울기만 하면 저 사람도 괴로울 게 아니겠소. 어?
1: 어머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요.
3: 그래, 내가 돌아왔으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야 하고 말고.
1: 네. 자,
2: 어머니와 아들은 굴속처럼 캄캄한 집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등잔에 불을 켜자 희읍스름한 불빛 속에 집안의 모습이 어슴푸레 보였다. 집은 몹시 헐망했다. 구들에는 무명 이불 한 채와 거멓게 그을린 옷개 하나뿐이고 그가 으를 때 앉았던 작은 걸상이 있었다.
4: 토지 계약을 했는데도 왜 집이 이런 모습일까?
2: 곽상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웅당 집이 있어야 할 아버지가 없다.
1: 어머니, 아버진 어디 나가셨습니까?
2: 그 말에 어머니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3: 이제는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다.
1: 뭐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3: 내가 사지준의 매를 죽이고 도망친 뒤 놈들은 너희 아버지에게 억지로 상복을 입히고 장례를 치르게 했다.
1: 그 소식은 저도 그때 얻어들었어요. 그 후에는요?
3: 사간놈은 너희 아버지 몸이 좀 처서자 공짜로 자기네 집리를 시키더구나. 그러다가 팔로군들이 와서 소장료랑 리자랑 줄이고 나서부터 우리도 한숨 놓게 됐다. 그때 여기서는 토지개혁이 한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주놈을 청산한다면서 지주집 재산을 나눠 가졌는데 내 큰어머니가 나서서 우리 집에 가장 큰 원한으로 남아있는 그 매의 무덤을 파헤쳤단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을 파헤칠 때 사형제 지주놈을 무덤에 끌고 가서 내려주겠다더구나.
1: 그 이야기도 가당가당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똑똑한 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요?
3: 터지개혁 때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상질당 아호모와 검정소 한 마리 그리고 사간놈 네 동쪽채 세 칸을 우리한테 주더구나. 그 외에도 자그마한 상자 하나와 붉은 칠을 낸 어깨까지 주었다.
1: 그런데 왜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3: 그때 다른 현성은 다 해방됐는데 신성여만은 해방되지 않았댔다. 그 현성에 악질혁적 왕봉감놈이 동지를 틀고 있었는데 네가 어릴 때 때려놓았던 사가형놈이 환향단을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붙어있으면서 항상 보복을 꿈꿨다. 어느 날 네 아버지는 검정사가 새끼를 낳는다면서 집에 오려고 했는데 나와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1: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잘못했습니까?
3: 네 아버지가 검정암소 때문에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형 놈이 거느리는 환영단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멀리서 들으니 총소리가 나고 마을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구나.

0: 일이 잘못된 줄 알아차렸다. 저녁 무렵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 보니 우리 집과 몇몇 빈동네 집이 불에 타버렸더구나.
1: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0: 이 화능한 놈들이 내 아버지의 배를 가르고 염통과 강을 뺐어.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더구나.
1: 뭐라고요? 개자식들.
0: 그리고 그 놈들 나무에다 글적지까지 써놓았더라.
1: 그 놈들이 뭐라고 썼던가요?
0: 이게 바로 신세를 고친 광로면이 끝장이다. 이렇게 썼더라.
1: 설치 용서 못할 놈들.
0: 이게 다 그 사과놈의 아들 녀석이 한 짓이란다.
1: 사과놈의 아들 녀석이 지금 어디 있어요?
0: 듣자니 전진을 해방할 때 붙잡혔는데 교활한 그놈이 절병으로 가장해가지고 우리 부대에 들어와 있다가 도망쳐버렸다더라. 어떤 사람들 말로는 대만으로 도망쳤다고 하기도 하고.
1: 사과놈네 집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0: 사과영놈의 예민은 아직도 마을에 있는데 자기 동생이 죽은 다음에는 시동생인 사청재놈과 한 집에 섭슬러 살고 있단다.
1: 사지주의 동생 사청재놈도 마을에 있다고요?
0: 그래, 그놈이 지금도 마을에 있지. 사청재 아들 그 사각이란 놈은 북경에 가서 대학에 다닌다 말이 있더구나. 그리고 사형자의 딸인 준색이라는 애도 있고.
1: 사청재와 같은 낙지를 왜 아직도 감아 놔두고 있어요?
0: 그 놈은

0: 내 작가니라고 하더구나. 지난 2년간 그놈은 아주 성실한 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닌단다.
1: 요즘 그놈이 뭐라고 다니던가요?
0: 바깥에 나와서는 먹을 빼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 움츠막게 웃기도 하더구나. 그렇지.
1: 뭔데요?
0: 이전에는 그놈이 신문이라고는 전혀 보지도 않았는데 몇 달 전부터는 신문을 받아 본다더라.
1: 그래, 그놈이 신문을 보고 뭐라고 찌그리고 다니던데요?
0: 그놈은 조선이 피바다가 됐다. 세계대전이 곧 일어난다. 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은근히 퍼뜨리고 다닌다더구나. 어디 그뿐인 줄 아느냐?
1: 또 있어요?
0: 어제 오후에는 우리 집에 와서 붉은 상자를 매갔단다.
1: 뭐라고요? 붉은 상자라니요?
0: 토지개혁 때 우리 집에서 분배받은 그 붉은 칠을 낸 상자 말이다.
1: 토지개혁에서 분배받은 승리의 과실까지 빼앗아가다니요. 마을 일꾼들에게 알려줬나요?
0: 그건 아직 말하지 않았다.
1: 제가 내일 그놈을 찾아가겠어요.
0: 얘야, 가더라도 손짓건만은 하지 말아라. 어? 큰어머니가 당지부 위원인데 먼저 의논을 해보려무나.
1: 제가 알아서 할게요.
2: 어머니는 성의를 다하여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다. 곽상은 보침을 풀고 과자봉지를 꺼내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는 대추를 넣고 만든 월병을 맛있게 들더니 정색해서 아들에게 물었다.
0: 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있다.
1: 어머니, 말씀하세요.
0: 앞으로 또 전쟁을 하냐?
1: 원수들이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0: 그럼 사청제 놈의 말처럼 정말 미국 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냐?
1: 쳐들어오다니요. 그 놈들이 조선 인민군한테 쫓겨서 바다에 처박히게 되는데요.
0: 그러면 다행이구나. 하지만 언제 가야 이 세상에서 학귀 같은 놈들의 씨가 마르겠는지.
2: 여러 해 만에 만난 어머니와 아들은 할 말이 태산 같았다. 모자가는 달기 해를 칠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곽상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큰 어머니 보러 가려고 서둘렀다. 그는 어려서부터 큰 어머니를 몹시 따랐고 흠모했다. 곽상이 어렸을 때 큰 어머니는 유격대의 이름난 정보원이자 정찰병이어서 적들의 지명 수배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적들은 큰 어머니의 머리를 베어오면 상금 10만 원을 주고 세급이나 승급시켜 준다고까지 떠버렸다. 마을의 지주인 사간의 부사관은 큰 어머니한테 여러 번 혼나고 팔로군한테 몇 번이나 붙잡힐 뻔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드럽게 내려앉은 햇살의 따스함과 선들선들 얼굴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옹기종기 모여앉아 선들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예쁜 코스모스들이 가을이 왔다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걸어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더욱 보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올가을이 모든 분들에게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노래 안개꽃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이란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 보면 다 돌려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여 원망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영정시 김명자 씨는 지난 세월 동고동락을 해온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남은 여생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겠다면서 노래 사랑하고 있기에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한국에서 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리예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에서도 리예화 씨의 부모님은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답니다. 부모님한테 안쓰러운 마음에 그리고 외로운 타향살이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지만 언제나 든든한 모습으로 힘이 돼주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꼭 성공하여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되겠다면서 소품 평생 소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리예화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야, 집도 저마 아담지게 자도 꾸려놨구나. 에이, 죽기 전에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2: 야,
3: 졌어. 아이고, 김없어. 이래, 집은 아빠의 어떠서도 마음에 든든.
1: 야, 사투 듣기십소. 뭐 용안이 이사 있다고 하면서 얼려서 그 수고 안 오. 이게 뭐요? 뭐 결국에 이 집을 보려고.
3: 그렇게 올리지 뭐. 우선 따라 나서 재캐는 거 어찌겠습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예, 어떤가?
1: 어떻기는 뭐 그저 그렇구만. 됐어, 집을 다 봤으면 이제 우리 가게요.
3: 언제 이래 또. 그래 말해봅소. 예, 어둠이 많이 애드는가?
1: 예, 예, 예, 다, 다, 예, 다, 예. 아, 저 화장실만 봐도 저게 뭐여, 저게. 아이고. 아니, 저,
3: 화장실이 어째서? 무슨 문제 있었던도 어디?
1: 아이, 당신 눈에는 그래. 저게 너무 크다는 생각이 아이도.
3: 예?
1: 아이고, 집은 통털어 60평도 되나 마나 한데 화장실은 그 쓸데없이 편하게 크기만 하고. 아이고, 정작 거기에 들어가 앉아도 어디 제대로 해결이나 보겠어?
2: 어머, 아빠이든. 화장실이 큰데 거기 어찌 해결을 못 본다.
3: 그래,
2: 거의 트이는 게 더구나 해결을 잘 보겠는데.
1: 야, 거의 트이면 거기 앉아서 뭐 춤이라도 추겠어?
2: 아빠, 그래, 저 집에 하면 이런 빨래라도 안 해야겠어.
3: 이거 없어, 우리 여자들은 얘 화장실이 큰 게 졌었구만.
1: 아, 그리고 저 밥하는 저 태즈랑 저게 뭐예요, 저게?
2: 아이, 밥하는 태즈 뭐지, 그럼도?
1: 아이, 저게 저렇게 행방 역시 높다 산게. 이모, 당신은 야 한류 이렇게 가마목에 앉아서 일하던 사람이, 아이, 그 오금이실에서 어떻게 저 앞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
3: 정말 좀, 아이 몰라 그래지. 아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도 그래도 저렇게 턱 서서 밥하는 게 어이없어. 이 관절에도 그렇게 좋다구만.
1: 아이 좋소, 아이 좋아.
3: 나는 좋구나.
2: 이봅소. 어째 두이 집값을 깎자고 이래 잼두.
3: 이거 봐, 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어떻게 자꾸 이렇게 낮출 수 없을까?
2: 정말 아무래도 아이디였구만. 아, 하도 야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자꾸 와 사정하여 그렇지. 자, 아메랑 아바이랑 다 돌아봤댔었지. 위치도 그렇고 어디면 또 이런 이만한 집이 어디 있음도.
1: 이 연결실에 동서남북에 쎄고 버린 게 이런 집이요. 이거 모두 뭐 제정시 입고 집을 지어놨어.
3: 이거 뭐 없어. 아무리 쎄고 번져져도 그게 무슨 내 집임도 무슨 술대 있음도.
2: 그렇게 말했구만. 아, 그 숱한 집이라도 벗어. 어린 집값이 오른 거 아마 매년 년이 또 더 떼 오르겠구만.
1: 뭐 팔아먹소, 뭐 팔아먹어. 뭐 더 오른다고? 이제 뭐 거꾸로 막 꼬꾸방지를 해서 도투새끼 값이 되지 않은가?
2: 냉정해라. 아이, 내 이집 값이 도투새끼 값이라고?
3: 참새야, 웃는 소리 반도.
2: 허야, 정말 그렇게 된다면서 내 무슨 이집 팔 게 있음도. 차라리 이 집에다 도투새끼나 팍 치고 막지.
1: 아니야, 그 값이 그거 정말 잘 생각했어.
2: 예?
1: 야, 이런 집에다 도투새끼를 가득 걷어놓고 저 범사 정말 좋지. 이거 자는데 다르고 또 음식을 쓰는데 다르고. 야, 이만큼 환경이 좋은 구리문사 정말 잘 자라지야. 그래서 우리는 가기요. 이제 더 갔다 가다 나면 우리도 이제 돼지굴에서 산다는 소리를 듣게.
2: 아야, 아이, 아빠.
3: 어째 이놈도 어째. 오늘 말은 좀 내 말을 좀 들었어. 좀 손 자르지 말고 이거 봅소. 이렇게 장시간 지고 좀 결정 지킵소. 예? 아들도 돈을 보내왔는데.
1: 아니 아들이 이게 무슨 자기네 돈을 보내왔는데 맨날 아들이 보내온 돈 아들이 보내온 돈 하면서 아들이 그게 언제 구하간 돈을 이제서 달라당 본점만 갖다 주면서 이제
3: 뭐 자식이가 이자를 받겠음도.
1: 아이 받으면 받았지 어째. 이거 새끼들이란 게 다 쓸데있어. 그 돈 어떻게 번 돈인데. 재민 그 비실비실한 몸 가지고 10년도 넘게 매일 아침 시장에 밀차를 끌고 다니면서 모은 돈인데. 그치 있어.
3: 이거 벌써 그래길래 지부사라고 가져왔젠도.
1: 사켜졌쇼. 그것도 내가 자꾸 가서 심술을 쓰니까 준 게지. 제절로 어디 줄 수 있어? 이 근데 쓸데없어 쓸데없어.
3: 그러길래 새끼라 젠도 새끼. 근심하지 맙소. 나는 일 없었구만. 일 없단데.
1: 아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 어떻게 해요? 당신 뭐 이사요?
3: 요, 내 모르겠음도. 정말 난 괜찮다는데. 그저 당시 소원, 아니 그저 내 소원이. 그저 오늘 와봉 그저 이 집부터 싸면 오난 그저 내 몸에 배 싹 떨어질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아니 배에 났잖니 이 기부에 젖겠구만. 옳다. 야 이제 두고 봅소. 그동안 어디서 그렇게 두고 있다. 언제 또 자식들이 띄울지 어떻게 함두.
3: 글쎄 말이요. 이거 하기사냐 우리도 집살 기회 몇 번은 있었지 뭐. 그래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자 하면 진짜 내 부실한 게 그저 이게 아프고 저게 아프고 병원 신세를
1: 아유 됐어.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3: 아이고 아이 영감도 그랬었지. 영감 친구들을 봅소. 이제는 이 집보다 더 큰 집은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음도. 아이고 저번에도 영감 친구들을 길에서 만나서 이거 뭐 전에 집에 가서 술 한잔 하겨. 아이가 아이고 영감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낯설게 하던 건데 정말 모르는 게 아니구만. 집에 와서 그저 불이 싸 죽어가지고 내년에는 집을 꼭 싸야지 꼭 싸야지.
1: 아 됐다는데 그만하오.
3: 이거 봅소. 좀 잘 생각해봅소. 당신은 관절이 좋챙기 아 이 겨울에 또 어떻게 석탄이고 석탄재를 들고 무슨 깨로 오르내리겠음도. 여지간에는 또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돈다며. 예? 예?
2: 야 그래요? 아 말 아이 그 이 내 말은 예 그저 또 아무 생각 말고 예 요 내 집을 사옵소. 그리지 않고서 그 무슨 깨서 이렇게 뿌르대다가 그저 어지럽지 나서 탁 쓰러지 상세나기라. 아 집에서 사치질
1: 하라
2: 말이구만.
1: 난 그래도 그 부스께 앞에 앉아서 저 놓치 밥하는 모습을 얼른 쳐다보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하.
2: 부스께 앉아보는 게 무슨 그리 좋았음도. 그래도 예, 이 사파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아멘 바라보는 이 더 낫지.
1: 이 가씨는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찌나 이렇게 풍침해서 이래요. 야 됐어 빨리 따라와. 난 좌우간 이 집이 마음에 없어.
3: 어째 오늘 여기까지 와서 내 속을 이렇게 싹 뒤집어 놓을 예상도.
2: 아멘 한 입 쏘고 다음에 살아계시구만.
3: 저 말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야 내 무슨 내 돈 번 내 번 돈 가지고 내 편하게 살 집을 사겠다는 데 무슨
1: 어떻게 이 아이 이 영감이 못 산다면 못 사는 줄 알아야지.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야?
2: 말하지 마옵소.
1: 나를 따라와.
3: 어제 맙소 예?
1: 아,
3: 어제 맙소! 내 오늘 그저 여기서 그저 삼촌에서부터 확 나.
1: 낙지. 야, 이거 절대 아이요.
3: 입없어, 영감. 이래서 정말 내 당신보다 먼저 죽은 어찌 살고 있겠노. 집 한 채 없이 어떻게 홀로 떠돌아다니자고 이랬는데 영감. 어쩌면 내 마음, 내 마음은 이렇게 몰라준다.
1: 네, 당신 마음 몰라서 그러는 게 아요. 이건 정말 정말 아이요.
3: 무지개 아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내 정말 오늘은
4: 내 사기, 내 사는 안 돼. 야, 할게. 야,
3: 정말 있지? 정말 있지?
1: 야.
3: 네, 금방 가서 저쪽 사람 돈을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나 아이고 영감, 나네 빨리 같이 가서 저 돈을 찾아오겠어. 빨리 왔어.
2: 아야, 잘했었구만. 이제 볼까? 아무래도 아발려서 그래 하는구나. 저렇게 좋아하는 거 어찌 할 사수겠음도.

0: 여보, 각시.
1: 예?
0: 네, 정말 이 집을 못 사.
1: 예?
0: 인젠 전 어찌 이 심잘 영 알줬소. 지금 저렇게 펀펀에 다녀도 언제 수술대에 오를지 모른다오. 내 지금 저 돈으로 이 집을 사고 나면 당장 병원에 들이밀 도이 없소. 그런데 내 이 돈으로 이 저 돈으로 이 집을 사고 놓치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소. 난 그저 불때는 집이라도 어떡하나 저 놓치는 하루라도 더 살게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요. 미안한데, 야, 이 집을 우리한테 팔지 말아줘. 야, 내 정말 사.

0: 내 이제 저 세상에 가면 꼭 돈은 많이 벌어서 당신한테 이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을 사줄게. 야! 우리 법은 놓지 고생도 덜 시키고. 그래, 고생 시키지 말아야지.
1: 예, 못 팔았습니다. 좀 아이 팔았습니다. 아이 팔았는데 그러지 않을까? 돈은 어제 요새 이 집 판대다 이렇게까지 신경 쓴가? 쟤 또 내 모르게 그 마사케다 비스 같은 지게 아닌가? 어떻게 쓰다? 내 손 돈하고 물어보기셔. 돈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내가 같이 삼가? 예? 아, 내 말은 도대체 내한테 무슨 지 인간 소원을 갖고 있는가 말인다.

길림성 휘남현 조양진의 홍분교 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언 50여 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동창회를 한다는 지인들을 보면 부러울 따름이었는데 요즘 동창회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고 동창들이 더욱 그리워난다면서 노래 옛사랑이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연규시 북산가의 심초람 씨도 고래의 나이에 들어서니 방방곡곡에 헤어져 있는 동창들이 더욱 그리워나고 며칠 후 졸업 50주년 기념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나는 철수라는 아이 때문에 두 번째 삶을 시작했었다. 세월은 나의 모든 과거를 외면하고 흘렸지만 나는 그 동면의 동화를 가슴에 묻고 지금까지 그 동화 같은

먹이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도 지나고 이제는 가을의 내음이 살포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합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여러분께서 건강관리를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14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나는 속담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오히려 놓치기 쉽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거나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간과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 가까운 것들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교훈을 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로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전하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를 두고 귀 기울였으며 그 로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로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고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그 로인이 중요한 교훈을 주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대와 설렘 속에 로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인은 마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먼 곳의 것을 찾으려 하면서 정작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는 아주 현명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다루는 데 있어 비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솜씨에 감탄하며 그의 나무 작품들을 사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자신의 작업이 언제나 완벽하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매우 어두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특히 그의 책상 아래쪽은 언제나 그늘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이나 작은 도구들이 눈에 띄지 않았고 장인은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작품과 기술에만 집중하며 자주 아래쪽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인의 작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나무를 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장인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 손님에게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날 하루도 여전히 그의 작업장 아래쪽은 어두웠습니다. 몇 달 후 장인은 손님에게 작품을 전달하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지만 손님은 작품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은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무엇인가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장인은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곳은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작업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완벽함은 당신이 소홀히 한 그 작은 부분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인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장 아래쪽이 어두운 것을 간과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 후 그는 작업을 할 때마다 그 작은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담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가까운 곳에 있는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멀리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오는 기회를 기다리면서도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나 가치가 종종 더 중요하고 그것을 간과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의 이야기에서처럼 장인은 작업장에 가까운 부분, 즉 책상 아래쪽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부분을 놓침으로써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작은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 중요한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속담에서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는 말은 자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에 대한 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작은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만은 결국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 자신의 작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만은 우리가 눈앞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작은 부분은 종종 우리가 가장 쉽게 간과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완성도를 높여야만 비로소 진정한 완벽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장인은 작은 부분을 간과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수에서 배웠고 그 이후로 작은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결국 진정한 완벽함은 작은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기회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고 해서 그 이상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려면 작은 것들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큰 성공은 작은 부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일깨워줍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 여러분의 눈 건강, 즉 시력 보호를 위한 생활 습관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눈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만큼 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시력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눈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화면을 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눈에 피로가 쌓이고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시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시력을 오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눈을 자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시간을 화면을 보며 보내기 때문에 눈에 과도한 부담이 가기 쉽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의 피로가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눈의 근육은 계속 긴장하고 그로 인해 눈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눈에 피로가 쌓인 증상

그렇다면 눈을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20-20-20 규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화면을 20분 동안 보고 나서 20초 동안 20피트 떨어진 물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20피트는 약 6미터 정도 거리를 말합니다.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의 근육이 이완되고 눈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매우 간단하지만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눈을 자주 깜빡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며 집중하는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되면 눈이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눈을 깜빡여주면 눈물막이 형성되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눈을 자주 감고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이나 화면을 오래 보고 있을 때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많이 해소됩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눈의 근육은 이완되고 눈이 필요로 하는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잠깐 눈을 감고 최소 10초 정도의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을 쉬게 해주는 것과 함께 화면의 밝기와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거나 너무 밝은 화면을 보면 눈에 과도한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때 화면과 눈의 적정 거리는 40cm에서 70cm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화면을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과도하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가 빠르게 쌓입니다. 또한 화면을 너무 어둡거나 밝게 설정하면 눈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므로 눈의 편안함을 고려한 적정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사용할 때 눈높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면을 바라볼 때 고개를 숙이거나

를 과도하게 들지 않도록 화면의 상단이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과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가 시력 보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쉬게 하는 것 외에도 올바른 식습관이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시력을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 시금치, 케일 등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들로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어 눈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포함한 식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력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눈을 자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은 장시간 집중해서 사용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그 피로는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자주 쉬게 해주고 바른 자세로 화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눈을 쉬게 하는 습관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시력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생활 습관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눈은 우리의 감각기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시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눈의 건강은 물론 시력의 저하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에 좋은 영양소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A는 시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로돕신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로돕신은 어두운 환경에서 시력을 돕는 색소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과 같은 시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은 당근, 시금치, 케일, 단호박 등이 있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져 망막에 있는 세포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C와 비타민E 역시 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는 눈의 혈관을 보호하고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러한 과일과 채소들은 비타민C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눈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녹내장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E가 풍부한 음식은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앗, 올리브 오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중요한 항산화 성분을 공급하고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도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망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눈의 염증을 줄이고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연어, 고등어, 전거리, 아마씨, 호두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눈의 염증을 완화하고 눈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장시간 화면을 바라볼 때 발생하는 눈의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영양소는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황반은 시력을 담당하는 눈의 중요한 부위로 이곳이 손상되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해로운 자외선과 빛을 흡수하여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은 주로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옥수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눈의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고 유해한 자유라디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제는 주로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아사이베리 등에서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과일은 눈의 세포를 보호하며 백내장과 황반 변성의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시력 보호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력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습관은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포함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눈의 건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눈에 좋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A, C, E, 오메가3 지방산,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 건강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시력 보호를 위한 세 번째 중요한 생활 습관은 자세와 환경 관리입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보내며 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나 비효율적인 환경은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피로해지고 장기적으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눈을 사용하는 환경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사용하는 방식과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시력을 오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력을 보호하는 데 있어

눈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눈의 피로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화면과 너무 먼 거리에서 보면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초점을 맞추는 데 무리가 가게 되어 눈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과 눈의 거리는 약 40에서 70cm 정도가 이상적이며 이 거리에서 화면을 사용하면 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자연스러운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눈높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사용할 때 머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들고 눈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화면의 상단이 눈높이와 일치하도록 맞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개를 숙이거나 올리며 눈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화면을 보는 동안 목이나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너무 많이 고개를 들면 목과 어깨의 근육이 긴장하고 장기적으로 어깨 통증이나 두통, 심지어 눈의 피로를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의자와 책상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깊숙이 의자에 닿도록 하고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동안 화면을 사용하다 보면 눈의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의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되어 피로와 건조함이 빨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눈을 사용한 뒤에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화면을 볼 때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되면 눈의 표면이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눈이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을 볼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주어 눈물막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눈을 깜빡이는 것은 눈의 피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눈을 잠시 감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최소 10초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눈의 긴장이 풀리고 눈의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눈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눈 표면에 있는 눈물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눈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짧은 휴식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 중 하나는 조명입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은 눈에 큰 부담을 주고 눈 피로를 빠르게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기기나 책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화면의 밝기와 주변의 조명이 일치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화면의 밝기가 주변 조명보다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에 큰 자극을 주게 되어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집니다. 따라서 화면의 밝기를 주변의 조명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광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연광은 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충분한 밝기를 제공하므로 눈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광이 부족한 경우 실내에서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 조명은 빛이 직접적으로 눈에 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부담을 줄이지 않고 부드러운 빛을 제공해 줍니다. 실내 환경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공기질과 습도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눈의 건조증을 유발하고 눈 표면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는 눈의 건조함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내 습도가 40%부터 60%까지 사이로 유지되면 눈의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할 때는 물컵을 놓아두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적으로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北京时间15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0: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저선호 방송입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석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석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석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석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석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석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여름 방학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때 어떻게 개학 전 아이가 상태를 조절하도록 도울까요? 네, 이 몇 가지 일은 학부모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부모는 아이가 의식적으로 학습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네, 서두르지 말고 아이에게 완충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네, 생물시계를 조정하는 외에 개학을 앞두고 규칙적인 식사에 주의하고 과식이나 과음을 피하며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여 위장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모는 아이들이 오락 시간을 줄이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때하면 TV 시청, 게임 시간을 감소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와 합리적인 오락 시간표를 상의할 수 있으며 일과 휴식을 결합하여 아이가 여름방학이 거의 끝났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새로운 과목을 적당히 예습하여 학습 상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개학을 앞두고 일부 아이들은 숙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이는 아이들이 자율성이 부족하여 항상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있음을 반영하는데, 이 단계에는 부모가 아이의 숙제 상황을 점검하고 하지 않은 숙제를 빨리 완성하도록 독촉해야 하며, 아무렇게나 쏟거나 답을 뺏긴 곳을 타일러서 아이가 다시 완성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학이 다가오면서 일부 아이들은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읽고 리해하려고 시도해야 하며 아이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많은 격려와 소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대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회상하도록 인도하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며 심리적으로 새 학기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생기면 내 아이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개학 전에 부모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새학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목표가 적절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큰 목표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아이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한 목표를 더욱 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알다시피 저녁에 일찍 자야 우리의 신체 건강에 덜 이롭습니다. 네, 늦어도 11시 전에는 꼭 자야 한다는 말도 들어봤는데, 네, 그럼 10시에 자는 것과 11시에 자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10시에 자는 것과 11시에 자는 것, 보기에는 고작 1시간 차이 같지만, 네, 의사의 눈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한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수면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10시에 잠들면 다음날 정신 상태가 더 좋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시간만 일찍 자도 네, 다음날 에너지와 정신 상태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수면 잡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잠을 적게 자면 다음날 기분이 나빠지고 더 쉽게 화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0시는 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네, 멜라토닌은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하고 멜라토닌의 분비는 빛의 영향을 받아 일주기 리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낮에 멜라토닌 분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10시 경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0시에 잠드는 것은 멜라토닌이 대량으로 분비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여 수면 촉진 효과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수면 호르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잠드는 시간을 늦추면 멜라토닌이 이미 일정 기간 동안 대량으로 분비되어 민감한 사람들로 하여금 졸리는 시간대가 지나면 오히려 졸리지 않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네, 10시에 잠들면 심근경색 위험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서한교통대학 부속제일병원의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근무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춤하는 사람은 심근경색 발병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휴대폰 충전 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생각날 때마다 충전하는 수시 충전파인가요? 아니면 매번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사용하는 완전 방전파인가요? 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황학근 연구원은 네, 장기간 100% 완전 충전하거나 완전 방전시키는 것은 모두 배터리 수명에 손상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시로 충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네, 매번 80%까지 충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황학걸 연구원은 네, 중국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직접 개발한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특히 두 가지 금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매번 100%까지 완전 충전하는 것, 네, 특히 밤새 충전기를 꽂아두는 것입니다. 둘째, 매번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방전시킨 후 충전하는 것. 네, 황학걸 연구원은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있는 계면막이 0%와 100% 사이를 반복적으로 어가면 이 막의 변화폭이 커져 배터리 수명이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켈 배터리 등과 구분해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가 없습니다. 데터에 따르면 20에서 80% 사이의 얕은 총방전은 빈번한 완전 총방전보다 수명이 30% 이상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가끔 외출 전에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매번 완전 충전하는 것만이 배터리를 진짜로 손상시키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이를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 소수민족 소개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따이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따이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따이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따이족은 역사가 유구한 소수민족입니다. 자고로 따이족 선민들은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 세세대대로 생활해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고고학자들이 중국 운남성 전지, 경홍 등지와 기타 성 및 자치구에서 발굴한 신석기 시대의 문화퇴적물 그리고 최근 년간 태국의 반치앙, 르이주 등 지역에서 출토된 대량의 석기와 청동기 등 역사 문화재가 증명하다시피 원고 시대의 따이족 선민들은 중국의 운남성과 광서 장족 자치구의 대부분 지역, 사천성과 귀주성의 일부 지역, 라오스, 태국의 북부, 미얀마, 인디아, 아삼의 넓은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점차 서남쪽으로 이주한 민족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따이족은 대부분 운남성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데요. 광동과 사천 등 여타 성급 행정구역에도 극소수의 따이족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제6차 인구 보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경내의 따이족 인구는 약 126만 명으로 소수민족 인구 중 그 규모가 18번째에 달했습니다. 따이족의 민족의 그 족칭을 보기로 합니다. 따이족 선민들은 한나라 때에는 전월 또는 선으로 불렀고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는 금치, 흑치, 화만으로 불렀으며 원나라와 명나라 때에는 백이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면서 따이족 이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따이족으로 정식 개명했습니다. 따이족의 태는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곡창, 즉 곡식 창고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쟁기로 논밭을 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따이족의 족칭이 벼와 긴밀한 연관이 있고 따라서 따이족은 벼재배 민족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이족은 누강, 난창강, 중상류 지역의 에로인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에로인은 운남 귀주고원 고인류의 한갈래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에로인들은 난창강과 누강, 중상류 지역에서 달광 등 불악 연맹국을 지었습니다. 당시의 달광을 에로라고 불러서 한나라 때부터 달광 왕국을 에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1세기 달광 왕국 동쪽의 전 왕국과 그 종주국인 한나라 간 충돌이 끊임없어서 대량의 전인들이 에로국 경내에 유입됐고 에로인들이 전인과 융합하면서 현대 따이족의 추형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문의 사설을 보면 기원 1세기에 벌써 따이족 선민들에 대한 기재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 고서에서 언급된 송나라 때 남속 대리에 분포된 일부 민족이 따이족의 선민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서에 기재된 망만부락이 지금의 시쌍반나 일대의 따이족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고전국이 따이족이 세운 첫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일부 있습니다. 륵서의 기재에 따르면 기원 1180년경 지금의 시쌍반나 일대의 따이족들이 팔진에 인솔하에 따이족의 여러 부락을 통일해 경룡금정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맹륵 정권의 수립은 시쌍반나 따이족의 주체인 따이륵인들의 정식 형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다가 원나라와 명나라 때 한족과 따이족 간의 경제 문화 교류가 날로 긴밀해지고 특히 많은 한족들이 변강 지역에 이주하면서 내륙의 선진적인 생산기술과 문화과학도 따이족 지역에 널리 전파되어서 따이족의 사회와 경제 발전을 추동하게 되었습니다. 원나라 초년의 기재를 보면 당시 덕괭 지역의 따이족들은 여전히 노예를 생산 노동에 투입시켰습니다. 이로부터도 원나라와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여러 따이족 지역이 선으로 봉건 영주제 사회에 진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철기의 사용과 목화 재배가 이미 보편화되었고 수공업이 새로운 발전을 가져와서 간애금, 사만장 등 아름답고 진귀한 수공예품이 만들어졌으며 상업이 활약상을 보여 차리 등 비교적 큰 상업도시도 나타났습니다. 따이족 지역은 변강에 위치해 있어서 제국주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국주의는 자원을 약탈하고 상품을 덤핑하는 등 경제적인 침략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군사, 문화적 침략도 창궐했습니다. 하여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따이족들은 한족, 증퍼족, 와족과 함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까지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항일전쟁 시기에는 전국 인민과 함께 일본 파시스와의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중국 항일전쟁의 대동맥으로 불린 전지 미얀마 철도가 바로 중국이 외래 지원 물자를 날라들이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고 합니다. 따이족 인민들은 수차 전지 미얀마 철도 긴급 보수에 참가해서 지원 물자의 수송을 담보했습니다. 따이족은 자신의 민족 언어와 문자가 있습니다. 한어 티베트어계에 속하는 따이족의 언어는 분포 지역에 따라서 따이어, 태국어, 라오스어로 나뉘며 세계적으로 약 6,600만 명이 따이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이족이 사용하는 문자는 병음 문자인 따이문으로 여러 가지 방언 문자로 분류됩니다. 중국 경내에 따이족들이 사용하는 문자만도 원래 네 가지가 있었는데 20세기 50년대 개진을 거쳐서 시스왕반나와 덕괭 두 지역 따이문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따이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린미화의 노래로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은 꽃.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오엽은 꽃들이 피어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어여쁜 눈꽃이 만발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인생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사랑이란 꽃이요.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림미화의 노래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현재 전선 각지에서 경제 작물 수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토지에서 나는 특산물이 집중 출하되면서

시장 공급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높이는 황금 열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배는 온몸이 보물입니다. 표피는 삼배 제품으로 가공되고 줄기 부분으로는 바이오매스 알갱이와 쑥가루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삼배를 재배하면 토양을 개량해 곡물과 콩륜작에 요리하게 돼 량곡 증산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정강현은 예로부터 중국 삼배 밸리로 불립니다. 삼배는 키가 1.9m에서 2.3m에 달해 섬유 생산량, 삼배 생산률 및 도복 저항력이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현재 현지에서는 재배 수매에서 방적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 산업 사슬이 이미 형성됐습니다. GTRC 메리스 다우르족군은 중국 양파의 고향으로 불리며 전국 6대 양파 주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재배 농가들은 양파와 배추를 함께 심는 새로운 재배 방식을 도입해 지난해보다 무당 1,000원 이상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재배되는 양파는 자체 전용 IP 캐릭터 총총을 보유하고 있어 특색 재배와 문화 아이템 상품을 결합함으로써 양파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랭지 흑토의 장점을 바탕으로 전성은 한랭지 4대룡 특색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재배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경제 작물이 농업 효율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성은 중대 과학기술 성과 305건을 이전해 55억 3천만 원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732명의 대학교 연구원 소속 과학기술 인력을 기업에 파견해 과학기술 총 엔지니어를 겸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문제 제시자가 되고 기술에 정통한 인력이 일선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 현재까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 719건을 돌파했습니다. 기초 연구부터 기술 공략, 기업 육성, 응용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은 과학기술 성과 이전에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실험실 성과가 미성숙하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성에서 31개의 개념 검증 센터를 등록해 기술 실현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초기 성과가 이전 방향을 정확히 찾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급 중간시험 성숙화 플랫폼 99개를 등록하고 전용자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 안정생산과 원가관리 등 공학화 난제를 해결하며 135개 프로젝트가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 성은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69개, 전국 중점 실험실 16개를 건설했으며 대학, 연구원, 연구소를 중심으로 7개 혁신 창급 생태권을 구축해 과학기술형 기업 2,512개를 집결했고 신규 기업은 346개를 배출했습니다. 흥룡강성 제4회 로봇 대회가 동영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14개 지역에서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대회 종목은 스마트 농장, 드론 축구 경기 등 17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 기술 최신 동향을 반영해 기술적 난이도와 경기의 취미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대회를 통해 청소년 선수들의 탄탄한 실천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제2회 전국 자소산업과학기술발전대회가 일전 화남현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 학자, 및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자소산업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남경 은계원 가원 사장은 화남 농성원과 10년 넘게 협력해온 오랜 친구입니다. 올해 그는 상해 중경지사장과 함께 대회에 참가해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화남현은 전국 최대 자소재배기지로 10만 무의 재배 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소씨 생산량이 1만 톤에 달해 전국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북성 양신현에서 온 16명으로 구성된 답사단은 이번에 오로지 우량 품종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북경 성홍우 총경리가 화남현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의 팀은 이곳에 뿌리내린 지

0: 오래됐습니다. 회사 산하의 6개 라이브 커머스 채널 중 화남 자소 기름을 전담 판매하는 채널을 하나 두고 있는데 1회 방송 매출이 100만 원을 돌파한 적이 여러 차례나 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결집된 자본을 바탕으로 화남현은 올해 말까지 두세 가지 고부가 가치 건강 제품을 출시하고 저온 물류 창고 센터를 신설해 전국 72시간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13회 할빈 저순종 민속문화축제가 일전 할빈 인민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개막식 공연은 합창 무대 우리는 한마음을 시작으로 독창 아리랑, 군무, 영산홍, 민속악기 합주, 단강 라교 등 총 11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날 개막식 공연에는 할빈시 저순족 문화예술관을 중심으로 목단강시, 개서시 등 흥룡강 성내 저순족 예술단체는 물론 길림, 대련, 장춘, 심양 등 여러 도시의 저순족 군중예술관과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지역 예술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 공연을 펼치며 동북지역 저순족 문화의 연계성과 예술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공연 외에 관람과 체험 부스를 증설해 시민들이 보고 맛보고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향연을 마련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찰떡, 김치, 김밥, 막걸리, 냉면 등 다양한 지역 특색 민속 음식도 선보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1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고급 식당 그로스가 먼저 와 있는데 진심이 들어서며 악수를 나눈다.
1: 그로스 선생.
2: 진심 씨 반가워요.
1: 반가워요.
2: 앉아요.
1: 고마워요.
2: 아, 한 잔 따를게요. 기분 너무 좋아요.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요.
1: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2: 왜 그래요? 기분이 별로인 것 같네요.
1: 아, 그래요? 괜찮은데요.
2: 경매 입찰에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축하해야죠.
1: 아, 네, 고마워요. 근데 전 그 사업이 별로예요.
2: 네? 왜서죠? 우리 회사에 왔을 때만 해도 기분이 한껏 들뜬 같더니.
1: 아, 그랬었죠.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지금은 뭐라 할까. 아, 그 토지 입찰 가격이 너무 세요. 한 회장님이 지금 큰 모험을 해요. 회사를 궁지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요.
2: 그럼 이번 경매 입찰이 마음에 안 들어요?
1: 그래요.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아마 포기하고 다른 항목을 선택했을 거예요.
2: 진심 씨는 선견지명이 있네요.
1: 과찬이십니다. 그동안의 사업 경험이죠 뭐. 근데 선견지명만 있으면 뭐해요.
2: 리덕회사 시장 개척은 진심 씨가 했다고 들었어요.
1: 과찬이십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만한 건 성과라고 말할 수도 없죠.
2: 진심 씨 실력이 부사장 하긴 좀 아까워요.
1: 근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심수연 혼자인데 법으로만 있으면 뭐해요.
2: 그런데 왜 실천을 안 해요?
1: 뭐랄까요. 전 제가 리덕에 가면 비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같아선.
2: 진심 씨는 사실 기회는 정말 많아요. 어떨 땐 반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진심 씨, 건배.
0: 진심의 마음을 떠보는 듯 이 말 저 말 건네던 크루스가 잔을 든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마음과 입장을 내비치며 뭔가 암시하듯 말을 돌려가던 진심도 웃음을 보이며 잔을 마주친다. 한목진의 집. 조방에서 정성들여 국을 끓이고 난 진혜화가 전화번호책을 펼치며 한목진에게 전화를 건다.

0: 예, 어머니.
1: 너 지금 바빠? 통화 괜찮아?
0: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1: 시간 내서 집에 좀 들러. 니들 뭐니? 다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만 집에 두고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정연이도 그래. 어? 내가 내쫓긴 했다만 그래도 내 딸이잖아. 먼저 찾아오면 어디 덧난다니? 이 엄마 안 보고 살 거래? 너 퇴근하면 얼른 집에 와. 정연이 주려고 흰목이 버섯 국을 끓여서 너 갖다 줘.
0: 아유,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이따 봐요.
1: 여보세요? 말도 제 못했는데 끊어버렸네. 뭐야 얘 좀.
2: 하얀 승용차가 고급 건물 앞에 멈춰선다. 하와이 출장을 마친 종사존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크루스가 반갑게 맞아준다.
3: 안녕? 루시 왔어요? 고생했어요. 하와이 일은 어떻게 됐어요?
4: 잘 마무리했어요. 큰일 아니에요.
3: 잘 됐네요.
4: 여긴 어떻게 됐어요?
3: 여긴 벌써 3개 회사에서 투자 이향을 보이고 있어요. 본사에서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아, 그리고 서프라이즈 있어요. 루시, 2시에 향항회사 전화 미팅이 있는데 아웃그룹 문제를 토론할 겁니다. 또 4시 반에는 광화회사에서 합작 토론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4: 크루스, 일정 빽빽하게 잡지 말아요. 로봇처럼 돌아치기 싫어요.
3: 루시, 이만한 일량은 미국에 있을 때보단 아주 적은 편이에요.
4: 크루스,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2: 이때 다니엘이 뽀르르 들어서며 종사손에게 안긴다.
5: 엄마! 다니엘! 내 강아지 언제 왔어? 엄마 뽀뽀?
6: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요.
4: 엄마도 보고 싶었어.
2: 다니엘을 데리고 온 애니가 종사손의 얼굴을 보며 말한다.
4: 아가씨, 얼굴이 많이 처체해요.
6: 엄마, 배고파요. 샌드위치 먹을래요.
4: 바보. 여긴 중국이야. 샌드위치보다 더 맛있는 거 많아. 엄마가 중국 음식 사줄게.
6: 와, 중국 음식.
4: 맞다. 너 누구랑 같이 왔어?
6: 외할아버지랑요.
2: 리소당이 중국에 왔다는 말에 종사손이 기쁜 표정으로 다니엘을 데리고 나간다.
4: 크루스, 식구들끼리 식사하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 맡아줘요. 가자, 다니엘.
3: 잘 가요.
2: 한편 심소시 한목지가 진해화가 정성 들여 꾸린 곡을 한정연의 집에 가져다 준다. 선성상은 후룩후룩 맛있게 곡을 마시고 있는 한정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묻는다.
3: 맛있어?
6: 맛있어, 맛있어.
7: 형, 사실 우리 둘이 장모님 뵈러 가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뵈러 가지 못했어. 장모님 화가 가라앉았는지도 모르겠고.
0: 엄마 기분이 어떻든 간에 니들이 먼저 찾아뵈야지. 아래 사람들이 굽어들어야지.
7: 맞소.
4: 오빠.
0: 어?
4: 엄마가 뭐래요?
0: 네가 직접 물어보면 되지.
4: 아, 빨리 말해요.
0: 어머니는 왜 손자를 안아보고 싶은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하셔. 그러고 보니 니들 이제 몇 년째인데 어떻게 된 거야? 신경 좀 써야지.
4: 아, 오빠 싱거운 소리 그만 좀 해.
0: 아, 싱거운 소리가 아니야. 몸도 챙겨가면서
7: 노력하고 있어.
0: 여보세요.
8: 한 회장님. 시업이 딱 말인데요. 건설 귓국에서 자금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0: 알고 있어.
8: 기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0: 크루스랑 이미 약속 잡았어.
8: 네,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0: 그래, 알았어.
2: 전화를 끊은 한목지 얼굴에 그늘이 비낀다.
7: 아, 형. 또 자금 독촉이요?
0: 걱정 마. 자금은 문제 없을 거야. CCI에서 밀어줄 거야.
2: 자신이 함정에 빠진 줄을 전혀 모르는 한목지는 크루스의 대답만 기다린다. 한편 오랜만에 모처럼 중국에서 단란히 모이게 된 리소당과 종사존이 다니엘을 데리고 오붓한 식사를 즐기고 있다.
9: 너 이번에 중국에 온 목적은 안다. 전에 내가 했던 추측이 맞지?
4: 크루스가 입이 싸네요. 나 그런 사람 절대 사랑 안 해요.
9: 크루스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네가 함 그 집에 갔을 뿐만 아니라 심수까지 쫓아왔던 거지. 나랑 했던 약속이랑 많이 틀리잖아.
4: 아버지, 그 일이라면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9: 사조나, 솔직히 말할게. 이번에 특별한 일이 있어 온 게 아니라 널 미국에 데려가라고 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4: 아직 심수에서 처리할 일들이 많아요.
9: 크루스한테 말했다. 나머지 일은 그가 처리할 테니 넌 실험 놓고 춘성 바닷가에 가 며칠 푹 쉬거라. 다니엘, 약속했잖아. 밥 다 먹고 같이 운동하기로.
6: 할아버지도 날 중국에 있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나 여기서 놀겠어요. 춘성 바닷가에 가서 놀겠어요. 그리고 아빠도 찾아야 돼요.
9: 사조나, 네가 애한테 말했지. 다니엘, 네 아빠는 여기 없어.
6: 거짓말. 아빠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아님 할아버지와 엄마 날 여기 안 데려왔을 거예요.
2: 다니엘의 말을 들은 종사조는 말없이 미소를 짓는다.
9: 거짓말이 아니야. 내 아빠가 여기 없어.
6: 엄마, 아빠는 영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4: 맞아, 다니엘. 찾을 수 있을 거야, 꼭.
6: 할아버지, 아빠를 못 찾으면 미국에 안 갈 거예요. 저와 약속해줘요. 미국 안 간다고.
2: 리서당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 손에 쥔 와인잔을 애꿎게 뱅뱅 돌린다.
9: 사정아, 18일 비행기표 예약했다. 3일 남았어. 3일 안에 여기 일정 마무리 잘하거라. 다니엘, 가자. 운동하라.
2: 진심과 함께 다시 크루스를 찾은 한목진은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10: 왜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우리 항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또 CCA의 초심도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납득이 되게 설명해봐요.
11: 우린 합작하기 전에 매 회사마다 조사를 합니다.
10: 리덕은 줄곧 평판이 좋습니다.
11: 확실히 한 선생은 자신을 많이 믿네요. 우린 리덕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뭐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었더군요. 그리고 다른 회사랑 싸운 적도 있고요. 랭차 업계에서, 그러니까 리덕 회사 리더에 문제가 좀 있더군요.
10: 크루스 선생,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토론해봅시다.
11: 안 선생, 훌륭한 기업은 말만 번지르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10: 크루스 선생, 우리는
11: 정말 미안합니다. 안 선생, 당신들 과거를 안 이상 당신들과 합작을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 반드시 통과될 거라 믿었던 자금융자의 길이 막혀버리자 한목진은 큰 충격에 빠진다. 크루스가 종사손의 사무실로 들어온다.
11: 루시, 찾았어요?
4: 앉아요.
11: 네.
4: 한목진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미국에 가자고 자척해요.
11: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대기업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4: 말했잖아요. 인쇄업적으로 찾아보라고.
11: 그런데 내가 찾아본 회사들 중에는 한목지라고 없습니다. 아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크루스, 제발 꼭 좀 찾아줘요. 나 시간이 얼마 없어요.
11: 알았어요, 알았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4: 잠깐만. 크루스, 맹세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라고.
11: 거짓말? 그럴 리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꼭 찾을 겁니다. 지금 당장 찾으러 갈게요.
2: 엄청난 자금난에 직면한 한목진은 사무 책상 위에 명함장들을 한가득 펼쳐놓고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건다.
0: 여보세요. 리더 회사 한목진입니다.
12: 죄송합니다. 진 회장님 안 계십니다.

0: 괜찮습니까?
1: 아, 이 사장 부탁합니다.
0: 안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1: 아, 아닙니다.
2: 예상 밖의 애로에 부딪힌 한목재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은 없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털썩 기대고 잠깐 진정하고 난 한목재가 다시 전화기를 든다.
0: 네, 누구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리더 회사 한목재입니다. 왕 사장 계십니까?
0: 죄송하지만 안 계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괜찮습니다.
2: 한편 한목진의 집. 아들, 딸, 사위가 곧 오기로 되어 있는 시간. 한병선은 진혜화에게 몸소 시범을 해보이며 재산 부탁한다.
3: 아, 예를 들어서 성상이가 들어오면 이렇게, 아? 아, 그리고 뭐 사들고 오면, 아, 정말 애들이 뭘 사오든 간에, 먹을 거면 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와, 내가 마시기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반갑게 돼요.
4: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는데요? 왜 거짓말하라고 부추겨요? 싫은 거 좋아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3: 마음으로 대하란 말이요. 애들이 성의가 사오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4: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거 사온대요?
3: 여보,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음으로 정연이와 선상일 받아주라는 말이요.
4: 받아들인다고요? 좀 전에도 태도를 밝혔잖아요. 받아들인다고.
3: 됐어, 목소리 낮춰. 목지 왔어.
2: 한경선이 문을 열어준다. 선성상과 함께 긴장한 표정으로 서있던 한정연이 낮은 소리로 한경선에게 묻는다.
5: 엄마는 어때요?
3: 누구라 들었어? 근데 마음에 준비는 해,
6: 네.
3: 아, 여보, 여보, 누가 왔나 봐.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왔나, 도움돼. 자자자, 들어와. 아, 자자, 여보, 누가 왔나 봐. 아, 들어와, 들어와.
2: 양손에 과일이며 선물꾸러미들을 가득 든 한정연과 선성상이 쪼볕거리며 진혜와 앞에 마주선다.
3: 여보, 여보.
2: 진혜화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바람에 두 사람 역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진혜화의 눈치만 살핀다. 한참 말이 없던 진혜화가 드디어 입을 연다.
7: 여보, 에어컨 켜요.
2: 진혜화의 말에 선성상이 선물 꾸러미를 든 채 한서를 올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는다. 한병선이 급히 달려가 에어컨을 켠다.
3: 아, 그래. 자, 어서 앉아있어. 앉아.
5: 과일 씻어올게요, 엄마. 엄마 좋아하는 것만 샀어요.
3: 그래.
6: 저 정연이를 도울게요.
2: 한정연과 선성상이 잇따라 주방으로 들어간다. 그때까지 한경선은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쩔쩔맨다.
3: 아이, 스위치가 어디 있어?
7: 코드도 안 꽂았잖아요.
2: 드라마 인생향연 9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2번째 시간입니다. 한편 한목진의 회사를 나와 방송국 진행자로 취직한 요가는 시간 맞춰 스튜디오에 도착한다. 책임자의 사인이 떨어지자 요가가 방송을 시작한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가입니다. 힐링 타임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30분 동안 당신들과 함께
2: 기쁨과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1: 오늘 주제는요.
2: 어떻게 고민을 떨쳐버리고 꿋꿋하게 살 것인가입니다. 네, 그럼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잠깐 음악이 흐른 후 요가는 청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한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몇 번이고 크루스를 찾아갔다가 퇴방만 맞은 한목지가 무거운 마음으로 택시에 올라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몸을 뒤로 한다. 운전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요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 요가입니다.
3: 네, 사회사님. 요즘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2: 왜요?
3: 인생 끝장인 것 같습니다. 돈 다 날렸습니다.
1: 어쩌다가요?
3: 옷장사를 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같이 장사를 하던 고향 사람이 돈을 갖고 튀었습니다. 3년이나 같이 장사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2: 네,
1: 그랬군요. 고향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군요.
3: 예.
4: 요가?
3: 사이가 가편했습니다. 난 그를 믿었었고.
0: 요가의 목소리를 확인한 한목지가 택시에서 저도 몰래 몸을 펄떡 일으키고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2: 그럼 신고는 했나요?
3: 아니요. 신고하면 그가 감옥에 갈 텐데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2: 네, 그 사람을 공주로 몰고 싶진 않다는 거죠.
3: 네.
1: 그럼 왜 다시 시작할 생각을 안 해요?
4: 저기요, 지금 이 방송은 무슨 프로입니까?
0: 택시 뒷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던 한목지가 두 눈을 번쩍 뜨며 운전기사에게 묻는다.
5: 힐링타임이란 프로인데 인기 폭발입니다. 고민 해결사입니다.
1: 무슨 말인지 알죠?
3: 그래요?
1: 하지만 당신이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버지도
2: 그렇고 어머님도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떠나는 게 애석하지 않아요?
3: 예, 어릴 때부터 정이 많단 말 많이 들었어요.
2: 다시 재기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3: 진짜 막막하고 용기가 안 납니다. 웃지 마세요. 지금 달랑 10원 한 장 남았습니다.
2: 네, 물론 때로는 돈이 중요하지만 살면서 돈보다도 용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3: 근데 지금 정말 앞이 캄캄하고 용기가 안 납니다.
1: 제가 이런 이야기 해줄게요.
2: 거지가 있었는데 부잣집에 가서 동냥을 했습니다. 마침 부잣집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부자는
1: 그 죽은 쥐를 거지에게 주었죠. 거지는 감지덕지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2: 몇 년 후 다시 부잣집을 찾은 거지는 부자에게 금쥐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궁금해 난 부자는 이렇게 물었죠. 내가 너한테 죽은 쥐를 줬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금쥐를 주느냐. 거지는 그동안 있었던 삶을 말했습니다.
1: 그때 거지는 죽은 쥐로 완두콩을 조금 바꿨고 그 완두콩으로 국을 끓여 나무꾼에게 주었고 나무꾼은 그에게 땔나무를 주었습니다. 그는 또 그 땔나무로
2: 더 많은 완두콩을 바꿨죠. 그러면서 그는 많은 땔나무와 완두콩을 얻었고 그것들을 팔아 장사를 했던 거죠. 부지런히 열심히 한 덕에 장사는 날 따라 잘 됐다고 했습니다. 듣고는 부자는 아주 감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는 쥐 한 마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은 쥐를 가지고도 원망하지 않고 근면함과 지혜로 금쥐를 바꿔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3: 아나운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2: 꼭 힘내시고요. 열심히 해서 다시 인생 역전을 맞이하길 바랄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3: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참여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0: 육아가 진행하는 방송을 열심히 듣는 한목지 얼굴에 웃음 번진다.
4: 제법이네.
0: 이 시각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진심은 요리와 와인을 주문해놓고 한목지를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이 음식을 올리고 있을 때 마침 한목지가 카페에 들어선다.
2: 고마워요.
6: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세요.
2: 여기입니다.
0: 한목지를 발견한 진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든다.
4: 아이, 방국에 무슨 기분이 나서 날 이런 데로 초대하고.
2: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죠.
4: 아, 이번에 진짜 경솔했어. 빨리 투자자를 찾는 게 급선무요.
2: 회장님은 절대 무릎 안 꿇잖아요. 무슨 방법을 대서든 헤쳐나가잖아요.
4: 아, 이번엔 다르워. 요새 한다는 투자기구들을 다 찾아가 봤는데 다들 똑같은 대답이요. 5년 전 처음 심수에 와서 대거리 장사할 때가 생각나서 집집마다 돌며 문을 두드렸는데 문전 박대만 당해서 체면이고 전음이고 여지없이 구겼지.
2: 그렇게 힘든 고비도 다 이겨내고 최고가 됐잖아요.
4: 한데 이번엔 다르.
2: 좀 더 기다려봐요. 무슨 방법이 있겠죠?
4: 방법이야 있지. 아직 회사가 살아있으니. 근데 작업난이 심각한 건 사실이오. 어렵소.
2: 목지씨, 만약 어느 날인가 가장 소중한 걸 빼앗긴다면 괴로울 것 같나요?
4: 아무렇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속상할 것 같소.
0: 진심이 무슨 말인가 하려다 말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연다.
2: 목지신 볼수록 매력 있어요.
4: 예?
2: 어떤 땐 저원의 늑대처럼 고독을 좋아하고.
4: 마신장이지.
2: 근데 늑대의 결말을 알아요?
4: 고독하게 죽는 거지, 지금의 나처럼.
2: 아, 그럴 리가요. 미도 여전 꼭 헤쳐나갈 거예요.
4: 오늘 좀 이상하네. 내 기분에 전염된 거 아니오? 날 너무 만만하게 보네. 이 저런 바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소. 두고 보. 자.
0: 한목지가 와인잔을 들어 진심과 마주친다. 그릇수와 손잡기로 약속한 진심은 흠모와 존경, 죄책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애써 웃음을 지으며 한목지를 바라본다.
4: 맛있네.
0: 이 시각 종사선도 리소당 크루스 다니엘과 함께 음식상에 마주 앉아있다.
7: 크루스, 사전아, 자, 우리 이만하면 심수와 향항에서 성과가 꽤 크다고 본다. 오늘 간단히 축하하자. 아, 건배.
8: 건배.
7: 오, 다니엘도.
9: 건배.
8: 이리 와. 건배.
9: 건배.
0: 즐거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부딪히는 리소당과 크루스 두 사람과 달리 종사조는 졸곧 시무룩해 있다.
8: 제가 따를게요.
7: 사전아, 일은 일단락 마무리됐으니 크루스랑 같이 이틀간 푹 휴식해.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어?
2: 생각 없어요.
9: 엄마, 난 갈래.
7: 봐봐, 너 향항에 몇 번 왔어도 한 번도 제대로 못 놀았잖아. 이번에 빅토리아만에 가서 실컷 놀아.
10: 그래요, 루시. 거긴 우리 개인용 유람선도 있어요. 다니엘 데리고 가면 다니엘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주 신나게 놀 수 있어요.
9: 아, 좋아요, 좋아요.
2: 루시, 내가 신이 나겠어요? 아버진, 내가 즐거울 거라 생각해요? 알아요, 저랑 크루스 엮으시는 거. 근데 전 못 받아들이겠어요. 크루스,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정말 안 돼요, 우린. 다니엘, 왜 그래?
9: 엄마, 나 졸려요.
2: 저도 좀 피곤해요. 다니엘이랑 먼저 일어날게요.
0: 종사손의 말에 리소랑과 크루스의 기분은 순식간에 김빠진 고무풍선이 돼버린다. 종사손이 그런 두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을 데리고 먼저 자리를 뜬다. 한편 식사를 마친 한목지와 진심이 밖으로 나온다.
7: 아, 됐어 진심이. 그만 아겨. 덕분에 잘 먹었어. 술도 많이 마셨어. 이만 가서 쉬어야겠어. 아, 진심이도 얼른 집에 가. 잘 가.
2: 목지 씨.
7: 왜?
0: 진심은 발걸음을 옮기는 한목지를 불러세우고 다가가 봉한다. 진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잠깐 머뭇하던 한목지는 진심의 등을 다독여주고 곧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긴다.
2: 몸 조심하세요.
7: 걱정하지 마. 그럼 잘 가.
0: 말없이 서서 멀어져가는 한목지 뒷모습을 바라보던 진심은 가방에서 전화를 꺼내든다.
2: 크루스 선생, 리덕의 주인이 곧 바뀔 거예요. 약속한 투자금은 언제 줄 건가요?
11: 진심 씨의 결단력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진심 씨가 내부 자료를 제공해야만 우리가 한목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약속은 지킬 겁니다.
2: 그 말 어떻게 믿죠?
11: GCI는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진심 씨를 도와 이미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 한 번만 들고 있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짐수의 어떤 금융기관이든 진심 씨의 자질을 알아줄 겁니다. 그들이 한목지를 부정하듯이 말입니다.
2: 네, 우리 잘해봅시다, 크루스 선생.
0: 전화를 마친 진심은 큰 짐을 부려온 듯 가벼운 걸음으로 자리를 뜬다. 한편 식사를 마친 리소당과 크루스는 와인잔을 들고 소파에 가서 앉는다.
7: 크루스, 루시가 저러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 되네. 아직도 한목지를 못 잊고 있네.
12: 한목지란 그 사람은 이젠 이 바닥에 묻혔습니다. 그 사람 존재를 신경 쓰는 사람 없습니다.
7: 말이 그렇지.
12: 바닥까지 추락했는데 만난들 뭐 어쩌겠습니까?
7: 맞는 말이네. 지금 만나게 하는 게 좋겠어.
12: 그럼 얼른 루시한테 이 희소식을 전할게요. 한목지를 찾았다고요.
7: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말이야, 천시, 지리, 이날을 중히 여기네.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나?
12: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0: 집으로 돌아온 한목지가 잠깐 소파에 기대어 앉아 생각에 잠겨있다. 한병선이 2층으로부터 내려와 한목지의 옆에 가서 앉는다.
7: 안 주무셨어요?
13: 잠이 오겠냐? 잠이 안 온다. 성상이한테서 회사 정황을 다 들었다. 목지야, 내가 너무 경솔했다.
7: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13: 내가 어떻게 애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고만 있어?
7: 아이고,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아버지죠. 나도 이젠 컸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13: 내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어? 문제 해결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다. 하나는 방법이고 하나는 태도야. 너 혼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7: 아니, 아버지는 금방 오셔서 잘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은 놓으세요, 네?
13: 너 말해봐, 어떻게 할 건지, 어?
7: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아휴, 아버지 몰라도 됩니다.
13: 아, 그게 아니라 들어보고 분석을 해줄 수 있잖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7: 아, 됐습니다.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다.
13: 목지야, 내 말 잘 들어. 이사 우리 그만 접자. 아예 손을 떼.
7: 손을 떼라니요? 투자한 게 얼만데 손을 떼요? 아, 됐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아, 자야겠습니다.
13: 거기에 딱 멈춰. 손을 떼.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너 불구덩이다. 말해줄게. 역사적으로도 이런 문제
7: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0: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으로 가버리는 한목지를 본 한병선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만 내쉰다. 이튿날 아침, 다급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노린 진해화는 다짜고짜 한목지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한목지를 깨운다.
14: 목지야, 목지야, 목지야, 너 정신 차려. 아버지가 갔어. 네 아버지 없다고. 옷이랑 짐이랑 다 가지고 사라졌다고.
15: 나 잘못한 거 없어. 말 실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게 혼자 갈 수 있어? 왜 저러지?
7: 어머니 탓이 아니라 쟤 때문입니다.
15: 너 때문이라고? 아니야.
7: 아버지 성격이 곧잖아요. 어제 둘이 좀 입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신경이 좀 예민해져서 아마 말투가 격했나 봐요. 섭섭하셨나 보죠. 가게 놔둬요. 엄마 보고 싶어 며칠 못 버텨요.
15: 그게 아니라...
0: 한목지가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 너머에서 선성상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16: 형. 공인들이 다 나갔어.
0: 드라마 인생향연 9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7: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현재 전송 각지에서 경제 작물 수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흙토지에서 나는 특산물이 집중 출하되면서 시장 공급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높이는 황금 열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배는 온몸이 보물입니다. 표피는 삼배 제품으로 가공되고 줄기 부분으로는 바이오매스 알갱이와 쑥가루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삼배를 재배하면 토양을 개량해 곡물과 콩륜작에 요리하게 돼 량곡 증산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정강현은 예로부터 중국 삼배 밸리로 불립니다. 삼배는 키가 1.9m에서 2.4m에 달해 섬유 생산량, 삼배 생산률 및 도복 저항력이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현재 현지에서는 재배 수매에서 방적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 산업 사슬이 이미 형성됐습니다. TTRC 메리스 다우르소 군은 중국 양파의 고향으로 불리며 전국 6대 양파 주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재배 농가들은 양파와 배추를 함께 심는 새로운 재배 방식을 도입해 지난해보다 무당 1,000원 이상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재배되는 양파는 자체 전용 IP 캐릭터 총총을 보유하고 있어 특색 재배와 문화 아이템 상품을 결합함으로써 양파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랭지 흑토의 장점을 바탕으로 전송은 한랭지 4대룡 특색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재배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경제 작물이 농업 효율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성은 중대 과학기술성과 305건을 이전해 55억 3천만 원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732명의 대학교 연구원 소속 과학기술 인력을 기업에 파견해 과학기술 총 엔지니어를 겸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문제 제시자가 되고 기술에 정통한 인력이 일선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 현재까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 719건을 돌파했습니다. 기초연구부터 기술 공략, 기업 육성, 응용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성은 과학기술 성과 이전에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실험실 성과가 미성숙하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성에서 31개의 개념 검증 센터를 등록해 기술 실현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초기 성과가 이전 방향을 정확히 찾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급 중간시험 성숙화 플랫폼 99개를 등록하고 전용 자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 안정 생산과 원가 관리 등 공학화 난제를 해결하며 135개 프로젝트가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69개, 전국 중점 실험실 16개,

0: 리더와 경기의 취미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대회를 통해 청소년 선수들의 탄탄한 실천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제2회 전국 자소산업과학기술발전대회가 일전 화남현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 학자 및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자소산업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남경 은계원 가원 사장은 화남 농성원과 10년 넘게 협력해온 오랜 친구입니다. 올해 그는 상해 중경지사상과 함께 대회에 참가해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화남현은 전국 최대 자소재배기지로 10만 무의 재배 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소씨 생산량이 1만 톤에 달해 전국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북성 양신현에서 온 16명으로 구성된 답사단은 이번에 오로지 우량 품종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북경 성홍우 청경리가 화남현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의 팀은 이곳에 뿌리 내린 지 오래됐습니다. 회사 산하의 6개 라이브 커머스 채널 중 화남 자소 기름을 전담 판매하는 채널을 하나 두고 있는데 1회 방송 매출이 100만 원을 돌파한 적이 여러 차례나 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결집된 자본을 바탕으로 화남현은 올해 말까지 두세 가지 고부가 가치 건강 제품을 출시하고 저온 물류 창고 센터를 신설해 전국 72시간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13회 할빈 저순종 민속문화축제가 일전 할빈 인민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개막식 공연은 합창 무대, 우리는 한마음을 시작으로 독창 아리랑, 군무, 영산홍, 민속악기 합주, 단강 라교 등 총 11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날 개막식 공연에는 할빈시 저순족 문화예술관을 중심으로 목단강시, 개서시 등 흥룡강 성내 저순족 예술단체는 물론 길림, 대련, 장춘, 심양 등 여러 도시의 저순족 군중예술관과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지역 예술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 공연을 펼치며 동북지역 저순족 문화의 연계성과 예술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공연회에 관람과 체험 부스를 증설해 시민들이 보고 맛보고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향연을 마련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찰떡, 김치, 김밥, 막걸리, 냉면 등 다양한 지역 특색 민속 음식도 선보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곽상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큰 어머니 보러 가려고 서둘렀다. 그는 어려서부터 큰 어머니를 몹시 따랐고 흠모했다. 곽상이 어렸을 때 큰 어머니는 유격대의 이름난 정보원이자 정찰병이어서 적들의 지명 수배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적들은 큰 어머니의 머리를 베어오면 상금 10만 원을 주고 세급이나 승급시켜준다고까지 떠버렸다. 마을의 지주인 사간의 부사간은 큰어머니한테 여러 번 혼나고 팔로군한테 몇 번이나 붙잡힐 뻔했기에 큰어머니를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했다. 혁명 열정이 남달리 높은 큰어머니였기에 팔로군에서는 큰어머니를 몹시 존중했으며 혁명 군중들의 애대를 받았다. 지금 곽상은 이런 큰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0: 곽상은 큰 어머니네 집 마당에 들어섰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여 돌아 나오려는데 마당 한기퉁이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곳을 바라보니 14살 돼 보이는 남자애가 우통을 벗어붙이고 앉아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다.
1: 큰어머니 어디 계시냐? 집에 계시냐?
2: 밭에 갔어요. 볼일 있으면 밭에 나가 찾아봐요.
1: 너 이름이 뭐냐?
2: 대란이라고 해요.
1: 그럼 내가 소설이 동생이냐?
2: 그래요. 우리 누나를 알아요?
1: 잘 알지. 난 어릴 때 너희 누나한테 버들피리도 만들어줬는데.
2: 아저씨는 군대니까 칼이 있죠?
1: 있지. 왜?
2: 저를 좀 빌려줘요.
1: 이놈 이거.
0: 곽상이 돌아서려는데 그 애가 벌떡 일어서서 곽상의 호주머니를 더듬으려 했다.
1: 코는 거고 동작이 꽤나 빠른데?
0: 곽상은 칼을 꺼내주었다. 곽상이 옆에 앉아 그 애가 칼로 새처럼을 만드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발작 소리가 들려왔다.
1: 큰어머니!
3: 아니! 이게 계보가 아니냐?
1: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큰어머니의 계보입니다.
3: 아유, 자자자, 집에 왔으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1: 네.
3: 자, 대란아.
2: 네?
3: 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계보가 돌아왔으니 장마당에 갔다 오라고 해라.
2: 장마당에 가서 뭘 사와요?
3: 정심에 해낙나무를 넣고 물만두를 하라.

0: 당했다고 말해라.
1: 어, 어서.
2: 네, 알았어요.
3: 대란이는 얼굴을 찡그려 보이고는 꽁충꽁충 뛰어갔다. 큰어머니는 얼른 대추차 두 사발을 끓여가지고 와서 곽상과 마주 앉았다.
0: 자, 더울 때 얼른 찬물을 마셔라.
4: 네. 근데 큰어머니, 아직도 살림이 몹시 어려운 모양이지요?
0: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다. 먹을 게 있으니 이젠 많이 괜찮은 셈이지.
4: 그런데 왜 이전보다 세간이 적어졌어요?
0: 세간이란 게 다 뭐냐? 그 귀축 같은 놈들은 응? 헌골 내장마저 남기지 않고 죄다 불살라 버렸다. 그놈들은 나에 대해서는 사정을 두지 않는단다. 나도 그놈들을 보면 눈에 불이 펄펄 일어나고.
4: 그래도 이 집만은 가만 놔뒀네요.
0: 이건 그놈들이 살던 집이 아니냐. 솔직히 말해, 나도 이 더러운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다. 내가 이 지수집에 팔려와서 부엌대기 노릇을 하면서 고생인들 적잖겠냐. 하지만 난 이 집에서 계속 살 작정이다.
4: 그놈들에게 보여주려고요?
0: 그렇지. 난 그놈들에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때려엎었는가 하는 걸 보여줄 작정이다. 그놈들은 매일과 같이 공산당을 타도하겠다고 외쳐대지만, 그래, 공산당이 타도되는가, 응?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지.
4: 그래요. 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죠.
0: 지난날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했지만 어느 날인들 팔로군들이 오지 않는 날이 있었더냐. 날마다 간부들이 아니면 전사들이 드나들고, 대부대가 아니면 서부대가 묵어가곤 했지.
4: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0: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구나. 난 어찌나 마음이 허전하던지.
4: 그야 부대의 전략적 수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0: 난 그 동무들이 생김새며 고향이며 성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훌쩍 떠나가더니 편지 한 장도 보내지 않는구나.
4: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큰어머니를 잊지 않고 있어요.
0: 괜한 소리는 하지 말아라.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그럼 왜 편지 한 장도 못 보낸다냐?
4: 큰어머니 바빠서 그러지요.
0: 바쁘다는 건 핑계일 뿐이지 고만한 시간도 짜내지 못한다더냐?
3: 곽상은 부대를 사랑하는 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큰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벽쪽에 있는 대추나무 액틀을 가져왔다. 그 액틀에는 전사들의 집체 사진이 있었다. 큰 어머니는 그 속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편을 일일이 물어보았다. 곽상에게는 낯선 얼굴들이 많은지라 다 대답하지 못했다.
0: 예.
4: 네.
0: 여기 이 사진에서 네가 알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4: 이분은 우리 등군 단장이고, 이분은 주부 정치위원이고, 그리고 이분은 류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영의 영장입니다. 그 외에 러병들 몇 분 더 있군요.
0: 예, 꽤고야. 네. 내가 나한테 단장이요, 정치위원이요, 영장이요 하고 아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너는 지금 부대에서 뭘 하냐?
4: 제가요?

0: 전 그저 전사일 따름입니다.
1: 너 지금 이 큰어머니를 얼려 넘길 작정이냐?
0: 아니 얼리다니요. 아 제가 왜요?
1: 부대 지휘관과 전사들을 그렇게 많이 상대한 이 큰어머니가 그래 그만한 짐작도 못할 것 같으냐? 너 제대로 말해라.
0: 아, 선호공이 여려부리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럼 제대로 말하죠.
1: 그래 부대에서 뭘 하는데?
0: 아, 저는 지금 등군 团장과 주부정 지휘원의 단에서 연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진소 이 류키영 영장이 바로 저희 영역 영장입니다.
1: 그럼 그렇겠지. 우리 깨보가 어디가 달라도 다르긴 다르지.
0: 큰어머니는 기쁘겠어요.
1: 왜?
0: 어릴 때 내가 버들피리를 만들어뒀던 소설이도 지금 부대에 입대하여 입당까지 했으니까요.
1: 거야 더 기쁘기 이를 데 없지. 저 그리고 오리보기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만하냐?
0: 오리보기라니요? 이 사진에 있나요?
1: 그엔 이 사진에는 없지.
0: 그럼 누군데요?
1: 그엔 어려서 외놈들이 총칼에 부모를 잃고 11살에 우리 군에 들어갔단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추섭이 들어 부대에서는 먼저 나한테 맡기더구나. 그 애가 우리 집에 온 다음부터 밤이면 내가 껴안고 잤는데 우리 대란이가 심술을 부리는 거야. 자기가 친아들이라고.
0: 오늘 보니 대란이가 여간 영리하지 않던데요. 그러니 그놈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1: 그래서 내가 친아들이고 기른 아들이고 할 게 없이 이제 커서 누가 항리를 잘하면 그 애가 내 친아들이라고 했지. 그러자 그 애들은 내 앞에서 너도 나도 항리를 잘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겠지.

0: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대란이가 뛰어들어왔다.
1: 보고!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음!
2: 저 여성 넌 꼴 좀 봐.
3: 전사들이 뒷꽁무니를 자주 따라다니더니 어? 집에서도 군대들처럼 하고 있어.
4: 아, 보통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3: 저놈은 어릴 때부터 저 모양이었지. 어찌나 발랑거리는지. 사령원이든 정치위원이든 아무나 만나면 목에 매달려 이것저것 만져본단다.
4: 부대가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이지요?
1: 그래요. 저도 빨리 입대하고 싶어요.
3: 저봐, 저봐, 저봐. 어? 부대 말만 나오면 저렇게 정신이 뻗쩍 나간다니까?
1: 어머님, 나를 부대에 보내겠다고 말해놓고선 아직도 보내지 않으면서.
3: 너도 이 꾀보 형만큼 크면야 왜 보내지 않겠니?
1: 부대에는 나보다 별로 크지 않은 전사들도 얼마든지 있던데 뭐.
3: 저것봐 저것봐, 이제 좀 키가 컸다고 어? 저렇게 투정질이다.
4: 우리 부대에는 꼬마반도 있는걸요. 이제 한 두어 살 더 먹으면 입대할 수 있어요.
1: 정말요? 야, 신난다.

0: 얼마 되지 않아 대란이 아버지가 회향나무를 안고 들어왔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 새에 큰어머니는 밀가루를 잘 반죽하고 만두소까지 다 만들어 놓았다.
1: 자자자자 오늘은 꾀버가 돌아왔으니 우리 집에 경사가 났구나. 다들 맛있게 한 끼 잘 먹자구나.
2: 네, 큰어머니.

0: 곽상이 집에 온 지도 벌써 네 대세가 지났다. 그 사이에 그는 집 안팎과 지붕이며 헐망해진 곳들을 수리해 놓으니 집이 한결 정결하고 산뜻해졌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연 며칠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어느 하루 곽상이 가을하러 갔다 와서 밥술을 금방 놓았는데 대란이가 청알처럼 집안에 뛰어들어왔다.
1: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0: 대란이는 다짜고짜 곽상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었다.
2: 무슨 소식인지 어서 말해.
1: 우리 집에 가보면 알아요.
2: 빨리 말해. 말하지 않으면 안 갈 거야.
1: 아, 글쎄 가보면 안다니깐요.
2: 아하, 호환이 네놈이 여간 엉큼한 놈이 아니던데 또 무슨 꽁꽁이를 꾸미는 거야? 어?
1: 꽁꽁이는 무슨?
2: 네놈의 눈길이 의심스러워 보여서 그래.
1: 그럼 좋아요. 알려주죠.
2: 그래, 뭔데?
1: 형네 부대에서 누가 와서 형을 찾고 있어요.
2: 이놈이 또 날 속이는 거 아니야?
1: 속이면 난 강아지 새끼예요.
0: 대란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걸 본 곽상도 정색했다.
2: 그래? 빨리 가자.
0: 곽상이 큰 어머니네 뜰하게 들어섰다.
3: 네.
4: 꾀보야.
2: 네.
4: 빨리 와봐라. 어? 누가 왔는가?
2: 아, 누가 왔는데요?
0: 부대에서 왔다는 소리에 곽상은 여전히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집안에 들어서자 허리허리한 여자의 뒷모습이 안겨왔다. 그 여자는 토실토실하고 감실감실한 팔을 드러내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다.
4: 얘야, 꾀보가 왔다.
0: 곽상이 왔다는 소리에 그 여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우며 깔깔 웃었다. 그녀가 얼굴을 치어드는 것을 보고서야 곽상은 자기의 소꿉친구 양설을 알아봤다.
2: 아니, 양설이도 돌아왔구만.
5: 동무가 집에 오는데 나라고 못 오겠어요.
2: 하긴 그렇구만. 아, 그런데 위생병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만.
5: 왜요?
2: 모두들 보십시오. 위생병은 집에 오자마자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5: 위생병이 어쨌단 말인가요? 연장어른보다 한급 낮아 보이는가요?
2: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집에 오자마자 머리부터 감으니 위생병이 다르다는 말이지.
5: 아직도 날 어린애 취급하는 건 아니고?
2: 어린애라니? 이젠 어엿한 전사인데.
5: 그 말은 그만두고 우리 한번 키를 재봐요.
2: 아니,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린데.
5: 잔말 말고, 자, 여기 서봐요.
0: 양설은 곽상의 팔을 당겨 둘이 나란히 섰다. 곽상은 몸은 다부졌지만 키는 양설보다 작았다.
5: 자, 모두들 봐요. 내가 꾀보보다 더 크죠? 아니.

드라마 영웅의 아들, 딸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